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지착.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거 못 봤어? 이거 좀 찾아줘. 얼른 무브 무브 하는 남의 편. 아침부터 차키 찾아달라고 무브 무브 하고 외치고 난리인데 꼴 보기 싫으네요. 아, 당신이 찾아 하셨습니다. 무브 무브는 또 아주 새로운 표현인데요. 무브 무브 움직여 빨리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무브 무브. 아, 그, 워스트다 워스트.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땅.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살펴지는데요. 고속도로 대부분의 주체는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정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13km 구간 불편하겠고요.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에

원주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천안호도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쉬엄쉬엄 행사 끝났습니다. 광진교의 통제도 해제됐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인간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류에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주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혼의 음악 앨범을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주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전통 건강식품 전문 보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쾌원 캔디, 오송한 거실 바닥청소 아스토니시에서

0: 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대체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7916님. 남편이 어제 자기가 저녁에 편의점에 갔는데 할머니가 아기랑 같이 왔는데 지갑을 깜빡했는지 계산을 못하고 그냥 두고 가려고 하길래 쓱 무심하게 이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계산을 다 했다고 자기가 너무 멋졌다고 형님한테 말해달라고 형님 이런 사연 좋아한다고 계속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해서 보내봅니다. 이런 사연 좋아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취향 저격, 취향 저격. 이런 사연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예.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 계산해 주세요. 네. 아, 비밀로 해주세요. 네.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8493님. 차디가 관할하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살다가 옆 동네 인천 검단 신도시로 이사 온 애청자입니다. 김포에 있을 때는 제가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하면서 김포 프린스로 이름 날리실 수 있도록 이바지했었는데요. 검단 프린스로 등극할 수 있게 이쪽 검단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코끝이 찡해지네. 아, 이런 또 아,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그 음악 앨범을 홍보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검단 쪽에도 또 이렇게 몇 분들이 계신데 힘을 합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또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457 하나님 청해 주셨고요. 015B 심규선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로 이어집니다.

재밌으시네. 아, 재밌으시네. 세안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Moon River, Guns N' Roses의 Since I Don't Have You 두 곡입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869 하나님. 헬스장에서 개인 PT 받은 지 두 달 됐어요. 식단도 관리하고 나름 개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 몸의 항상성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제 몸이 1g도 잃고 싶지 않은가 봐요. 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애들 저항하죠. 애들 저항하죠. 그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예. 8886님, 형님, 항상 듣고 있는 숨은 청취자예요. 언젠가부터 음악 앨범을 듣는 게 제 습관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소소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콩콩, 형님, 형님 라디오! 였다네요. 헤헤. 어플 설치하고 형님 목소리 들으니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역시 형님 사랑 아니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도경수의 팝콘 들었고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까요? 존 메이어의 Love on the Weekend, 남주영 씨가 청해 주셨고요. Ed Sheeran의 A Little More 두 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0: 정체고요. 원주 분기점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렛.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 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대한민국 팔도의

0: 아이들 시청률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9944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시청률, 청취율 예 수치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와 1대1 토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요 저희 KBS 쿨 FM과 인연이 깊은 분이죠. 예, 인생 첫 라디오가 라디오쇼. 아, 그리고 지금은 볼륨을 높여요 고정 게스트로 활약 중입니다. 윤지성 씨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윤지성 씨.
1: 아,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윤지성입니다.
0: 지성이 잘 지냈어?
1: 아, 네, 잘 지냈죠.
0: 그럼 예, 잘 지내니까
1: 아,
0: 이렇게
1: 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0: 정말로?
1: 네, 그럼요.
0: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예.
1: 저 요즘 이제 뮤지컬 소년의 초상이라는 작품
0: 예.
1: 이제 곧 올라가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원어

0: 다녀오시길 바라고.
1: 기다려주셨죠?
0: 너무 매일 기다려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에 저기 애걸복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1: 아니, 아니 예, 예.
0: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그 뮤지컬 얘기 잠깐 하죠.
1: 네네네.
0: 예예. 예. 뮤지컬 어떤 뮤지컬입니까? 그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1: 아, 네. 소년의 초상이라는 뮤지컬이고요.
0: 소년의 이제. 초상. 예.
1: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10대의 그 미소년 역할을 야코포 역을 맡았습니다.
0: 예예. 예.
1: 그리고 이제 니콜라 이렇게 1인 2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1인 2역이야? 어, 힘들겠네.
1: 어, 쉽지 않더라고요.
0: 예. 1인 2역이면은 캐릭터가 완전히 다를 텐데.
1: 네.
0: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겠지만 뭐가 가장 힘들어요?
1: 어,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상대 배우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거.
0: 예.
1: 왜냐면은 이게 현

0: 휴가철이잖아요.
1: 네.
0: 이제 휴가를 이제 가족끼리 떠난 거야, 이제 집에서.
1: 네네.
0: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뭐 형제 다 같이 떠났어. 휴가지에, 네. 휴가지에 도착을 했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다가 에어컨을 켜고 온 거예요.
1: 세상에.
0: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성 씨는?
1: 근데 요즘 어플로 다 그게 다 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본인 집이 돼요? 뭐야? 돼요, 안 돼?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1: 돼요.
0: 오, 좋은데 사네. 알겠습니다. 어플로 된다는 거죠?
1: 예, 어플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0: 알겠습니다. 지성 씨 예, 댁도 예. 어플로 모든 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예, 예.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네, 전화 감사드리고 뮤지컬도 열심히 하시고 LA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원어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에너제틱.

0: 자, 이제 두 번째 연결할 분은 4356님이세요. 2003년생입니다. 명수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하셨는데, 2003년생이면 진짜 저한테 딸 같은 분이신데요. 박예슬님이에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박예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네.
0: 예, 예. 저를 어떻게 부를 거예요? 불러보세요, 한번. 예.
1: 아, 저희 부모님이랑 동갑이셔서.
0: 예, 예.
1: 어떻게 할까요?
0: 일단 편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박명수 씨라고 할 명수 옹 하실래요? 뭐 편하게.
1: 삼촌으로 할까요?
0: 삼촌?
1: 네.
0: 좋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1: 네네.
0: 지금 저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1: 네, 올해 졸업했어요.
0: 그러면 좀 실례되는 질문, 취업은 잘 됐는지요?
1: 아, 취업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거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너무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무슨 과예요? 전공 뭐 했어요?
1: 저 식품영양학과요.
0: 아, 그래요? 전공에 맞춰서 회사 들어가신 거예요?
1: 네, 전공 맞춰서 들어가.
0: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예. 지금 저 취업한 지

0: 몇 달 됐어요?
1: 지금 이제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0: 어, 재밌어요?
1: 아, 아니요.
0: 왜? 아, 뭐가 힘든데?
1: 그 무한상사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예.
1: 되게 재밌게

0: 하고 있어요.
1: 저처럼요? 아유, 아유 하기 싫어. 아유 하기 싫어 진짜. 아유. 그러고 있어요?
0: 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버티는 거 알죠?
1: 아 그래요? 왜? 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때.
0: 그 삼촌도 약간 막상 되게 시키시면 다 잘하잖아요.

0: 이게 벌써 35년 됐어요, 지금.
1: 예. 막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는.
0: 아, 그래요? 부모님은 뭐 네. 거의 저랑 친구네요, 친구. 이렇게 보니까, 나이 보니까. 그죠?
1: 맞아요. 아빠가 예. 69년생이시고.
0: 엄마가 70년이고.
1: 네.
0: 엄마랑 저랑 동갑이에요. 예.
1: 약간 시니컬 하실 때 두 분 다 비슷해요.
0: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고민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1: 네.
0: 아빠는 엄마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 좀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거랑 좀 다르죠? 느낌이?
1: 아, 달라요.
0: 그래요. 그래,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1: 아,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0: 네.
1: 바로 이제 사회로 나왔다 보니까.
0: 예.
1: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여행 같은 것도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0: 네.
1: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방학 때도.
0: 네네.
1: 그래서 약간 지금 쉬는 시간이 약간 없는 느낌이라.
0: 예.
1: 이러실 때 아까 삼촌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돈을 벌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조금 경험을 많이 해야 될 때일까요?
0: 지금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데요?
1: 뭐 여행이나 네. 아니면 뭐 제주도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0: 제주도 갔어요?
1: 예. 네.
0: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다니세요. 예. 경험은 경험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력에 의한 그 느낌이 그게 경험인 거예요. 제주도 한 잔 살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제주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주도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일을 해서 30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24살이 어린 나이긴 하지만 30대 곧 네. 되잖아요. 지금 허송세월 보내면 30대가 어려워지면 40대는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0: 한 500만 원? 돈 쓰기 바쁠 텐데.
1: 3천만 원 있습니다.
0: 누가 줬지?
1: 아니.
0: 누가 줬지? 아빠가 줬지?
1: 아니, 아빠가 이제 등록금은 내주셨긴 했는데.
0: 이야, 예슬이 큰일 났네. 예슬아.
1: 장학금 받고 이런 거 다 돌아놨어요.
0: 예슬아.
1: 네.
0: 잘 갖고 있어.
1: 어? 감사합니다.
0: 그 3천만 원이, 네. 그 3천만 원이 어느 순간 1억이 되면,
1: 네.
0: 예슬이 마음이 또 달라져. 어, 재밌어. 재밌어지거든. 1억을 벌면 1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네. 열심히 일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본인의 꿈과 또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그냥 한 달 살이 하세요. 아시겠죠?
1: 아, 예, 예, 예.
0: 힘든 거, 예, 젊음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자고 나서 안 피곤할 때,
1: 네.
0: 예,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발전해서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내 일이 아니면 앞으로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본인이 뭘 하면 더 즐겁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해외여행은 예, 네. 나중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어요. 제주도도 그대로 있고 이태리 로마나 파리 에펠탑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만 네. 하시기 바라고.
1: 네.
0: 예, 만약에 진짜 해외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은데요?
1: 그 일본 가고 싶어요.
0: 일본은 한번 가봐요. 괜찮아요. 일본은 엔화 약세니까 지금 가면 괜찮아요. 한번 가봐요. 괜찮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쉬지도 않고 일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 정도는 갔다 오시도 괜찮아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0: 어디인지는 모르는 거죠.
1: 아니, 뭐 본인 방이나 어디 누구 방에 틀어놓고 온 거야. 에어컨을 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휴가지에 도착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비 둘 거야? 아니면 끌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0: 아,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부탁할 것 같아요.
1: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이름이 뭐예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그러니까 아무 문제 네. 없어요. 예, 갈 일이 없어요, 거의.
1: 정말 감사히 참고 잘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떤 일 하시길래 그러세요?
1: 저 무속인인데요.
0: 아, 무속인이세요?
1: 네.
0: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좀 봐줘봐.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1: 오빠요?
0: 예,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뭐 저를 보신 적 없겠지만 저는 네. 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오빠요?
0: 예, 예.
1: 근데
0: 예.
1: 올해는 그냥 지나가셔야 되고요.
0: 올해가 너무

0: 분들은 남의 네. 어떤 그 뭐 과거나 미래를 좀 봐주시잖아요.
1: 네.
0: 근데 본인이 본인 미래를 잘 못 본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1: 맞습니다. 정말로. 아,
0: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1: 그걸 다 알면 저희 직업상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거를 다 알면 저희가 기도를 할까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 거니까 난 안 해도 돼. 난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좋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해이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걸 모릅니다. 거의.
0: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까 남편 네. 말씀하셨는데 남편께서는 네. 어떤 일 하세요?
1: 부동산 하고 계십니다.
0: 아, 공인중개사?
1: 네.
0: 그럼 남편의 미래를 좀 봐주시나요?
1: 종종요.
0: 맞아요?
1: 네.
0: 오, 나

0: 밝혀졌습니다. 친동생한테 네. 부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0: 나중에 제가 하도 답답하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재미로 이렇게 듣는 거니까 예 그렇게 재미삼아 생각. 저도 재미삼아 이렇게 여쭤본 거고 재미삼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연의 노래입니다. 드라이브.

0: 치킨 먹는 자리에서 럭키 드로우라고 네모난 박스 안에 이제 막 각자의 이름을 넣고 추첨을 했어요.
1: 예, 예.
0: 근데 제가 첫 번째 통닭도 당첨이 되었고.
1: 어이구.
0: 그것도 너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1: 대박, 대박.
0: 저희 선생님도 또 당첨이 되어서, 맥주 두 캔도 당첨이 되었는데.
1: 예.
0: 이제 관계자분이 거기 나왔던 이름들을 다 다시 집어 넣어서.
1: 예.
0: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을에 문화 기행으로 아직 해외여행 어디로 하고 선정되진 않았지만 여기 당첨되신 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프리패스권이에요. 이랬는데 되게 당첨된 거예요.
1: 아이고 축하합니다. 운이 좋으시네.
0: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1: 아이고 그것도 당첨되시고 또 저희 라디오쇼도 연결됐잖아요.
0: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난리 났어요.
1: 예, 아, 좋은 일이 올해 많이 생기겠네요. 마지막에 이제 하반기에도.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아, 그럼 지금 그 학습지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1: 근데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면서요?
0: 네, 저는 치과 위생사였어요.
1: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치과 위생사시다가 그 학습지 회사로 옮기시게 되셨어요?
0: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네. 태어나다 보니까
1: 예.
0: 조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랑 놀아주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희 회사에 이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조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플로어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일까지 하고 있어요.
1: 이 학습지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0: 맞아요. 영업 회사예요.
1: 치위생사로 계시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기저귀
1: 금비.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0: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1: 공부 도전은 모아봐. 자격증 도전은

0: 빨리 핸즈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게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에요.

1819번님께서 더울 때 차가운 물로 씻기보단 잠시 서늘한 곳에 앉아 쉬는 게 더 도움이 된대요. 너무 찬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열 배출이 어려워지거든요. 더운 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폴디가 이 문자 꼭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약간 어릴 때부터 더우면 등목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웠구나. 내가 열 배출이 안 돼서 그렇게 더웠었구나. 어허, 어릴 때는 그 한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온몸에서 열이 계속 났어요.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물로 씻는 것보다 서늘한 곳에 앉아서 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919번님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차 시트에 쏟았어요. 딸기향이 차 안 가득 퍼지네요. 내부 세차 맡겨야 할까요? 속상합니다. 단백질 러버 폴디는 차에 안 섞게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쉐이크. 액체로 섞은 상태에서 쏟았느냐 가루로 쏟았느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액체로 섞은 상태겠죠. 아 진짜 이거는 네 내부 세차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마 세균 번식이나 냄새가 지금은 딸기향이지만 내일은 딸기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딸기가 막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일단은 글쎄요 가죽 시트인 경우에는 그래도

네, 안 좋아요 그거. 네. 3641번님께서 동생이 가을에 출산 예정이에요. 저희 집 첫 아이라 다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귀뚜라미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귀뚜라미 농장이 있어요? 일하면서 뚜라미들 우는 소리 들으면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것 같고 정말 힐링돼요. 뚜라미들 생각하며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시청합니다. 오, 기승전결. 아, 그쪽 뚜라미.

알뜰살뜰 이 쇼핑, 소비를 했을 때 오는 이 만족이 있죠.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2 플러스 1도 돈 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물론 뭐 평소에 사고 싶은 거 바로바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아껴놨다가 뭔가 쿠폰이 온다거나 할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면은 뭐 사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내가 조금 알뜰하게 소비한 것 같아서 만족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거를 귀엽다고 느껴주시는 박준민 님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귀엽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네. 표현 안 하면 모르니까. 7394번님께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소스들을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을 보는데 하나같이 오래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정리 좀 해줘야겠어요. 폴디네 집 냉장고 상황은 어때요? 아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정리 좀 해줘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여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적혀진 이 기한들은요. 판매 유통 기한이에요, 사실은. 물론 안전하게 또 상하지 않게 사용하려면 빨리 사용하는 게 좋지만

거실에 누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너튜브로 파도 소리 틀어놨어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괜한 비교는 가광에 폴폴 털고 갈게요. 아 그럼요. 물론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거 좋을 수도 있지만요. 나에게 맞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휴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또 이렇게 너튜브로 파도 소리까지 틀어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럴 때 맛있는 것까지 배달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달 앱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Love Splash 듣고 왔습니다. 7980번님께서 신혼 1년 차인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집에서 홀로 주말 보내고 있어요. 저도 혼자 재밌게 놀고 있다고 티 팍팍 내고 싶은데 현실은 밀린 집안일이나 하고 있네요. 폴디가 뭐 할지 추천해주세요. 하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 이 말이죠. 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편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으니까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우리 7980번님께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 정리 다 해놔.

라이터거든요. 이분이 아마 대형 기획사에, 대형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서 오랫동안 앨범을 못 내고 작곡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과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남들만을 위해서 곡을 쓰고 싶지 않아 해서 대형 기획사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앨범을 안 내주니까 사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나와서 사실 이 미국 같은 대형 이 음악 사회에서 혼자서 정말 이 인디비주얼 아티스트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경쟁도 심하고 워낙에 자본력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에라는 이 여성 싱어송라이터는요, 혼자 앨범을 계속 발매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상도 많이 받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기본이고, 그리고 음악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약간 랩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속사포로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리듬감도 너무너무 좋고, 일단 목소리가 약간 재즈하면서 뭐랄까 약간 선우정화 누나도 생각날 법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까랑까랑한 톤도 있고 되게 매력적인 보컬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도 너무 재밌지만 가사를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주는 이 리듬감과 이 발음이랑 이 톤에서 오는 즐거움이 상당히 큰 그런 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오늘 한번 이 노래 준비해봤어요. 예전에 이선희 선배님의 제이 이런 것처럼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있잖아요. 이 노래도 수잔 하고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마크 랜슨 그리고 라이의 수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조금이라도 더 시원할까요? 휴가철답게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지방 쪽으로 차가 많았고요. 지금은 서울 쪽에 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화천 8터널에서 7터널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총 28km 구간 막히는데요.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내천 쪽으로 불편하겠습니다. 설악에서

0: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윤하의 오르트구름 그리고 자우림의 일탈 듣고 왔습니다. 미숙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인 늦둥이 아들과 통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DJ DOC의 DOC

그래서 취향이 좋다. 네. 저희 세대에 이 노래 모르면 진짜 안 되거든요. 네. Hands up, 퀴즈 타임. DJ DOC의 DOC와 춤을, 이 노래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춤이 하나 있죠. 양손을 엄지척한 상태로 덩실덩실거리는 동작.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1번 관광버스 춤, 2번 마을버스 춤, 3번 리무진 춤, 4번 경운기 춤.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께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미숙님의 신청곡 DJ DOC의 DOC와 춤을 듣고 올게요. 1, 2, 3.

8847번님께서 더워도 너무 더워요.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동안 땀이 다시 줄줄. 클론의 도시탈출 신청해요. 진짜 머리를 찬바람으로 말리고 나면은 또 땀이 나고 말리고 나면 또 땀이 나고. 와, 저도 이런 거 같습니다. 네.

DJ DOC의 디오씨와 춤을 그리고 클론의 도시탈출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DOC와 춤을의 메인 안무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관광버스 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록 저는 관광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 싶긴 한데 그 왠지 그 이 어깨랑 손이랑 같이 움직이는 요 느낌 아시죠? 흥이 절로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흥이 나면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 두 개가 앞으로 나가버리는 약간 본능, 약간 DNA.

올레길 걷는 거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그래도 그 가광 들으면서 걷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틀어볼게요. 은실님께서 에어컨이 고장나서

6522님께서 저는 스파게티에 고추를 넣어 먹어요. 그래야 맛있더라고요.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티 신청합니다. 저도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약간 크림이한 거 먹을 때는 매콤한 고추 같은 거 너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5730번님께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신청합니다. 핸즈업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투바투의 샴푸의 요정은 리메이크 곡입니다. 이 노래 원곡자는 누구일까요? 하, 원곡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자, 1번 빛과 설탕, 2번 빛과 소금, 3번 빛과 후추, 4번 빛과 참깨. 이거 생각보다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챙겨드릴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타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 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정체 심하진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구리 암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미사부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괜찮아요. 진짜. 우리가 또 누워 있을 때는요. 누워 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온갖 고민 걱정 강제 종료 딱 시키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아무 생각이 없다. 없다. 없다. 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바비카 타고 같이 음악 들으실래요? 어서 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드라이빙 뮤직.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 어때요? 동해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강릉. 빨리 제 옆에 타세요. 강릉으로 렛츠 고. 가비카 지금 강릉으로 떠나요. 기쁨 슬픔 행복님이요. 강릉하면 정동진이 생각납니다. 바닷가에 있는 여기 참 예뻐서 강릉 갈 때마다 들르는 곳입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올해도 가려고요. 매년 가서 인증사진 남겨놓는데 평범한 건 싫어서 할리우드 배우처럼 연기하며 찍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은 보이 넥스트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예. 아, 그쵸. 정동진 너무 생각나는 곳이죠. 저도 이번에 1월 1일에 정동진에 가서 소원 빌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사진에서만 봤던 그 막 손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신기하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좋습니다. 보이 넥스트도어 할리우드 액션 들어볼 거고요. 3308PYG님이요. 전전 남친과 강릉에 1박 2일로 놀러 가셨어요. 아바의 순대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음날 또 가서 먹고 포장까지 해왔어요. 오래돼서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강릉 첫 여행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임창정 기쁜 우리 신청해요 라면서 굉장히 예전 기억일 거예요. 전전 남친이면은 우리한테 사연 보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저 깊숙한 곳에서 있던 그 어떤 추억까지 네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도 다음에 한번 강릉 가면 아바의 순대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기쁨 슬픔 행복님이 신청해 주신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3308PYG님이 신청해 주신 임창정의 기쁜 우리. Yeah.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남친이 있었어서 거절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아쉽던지. 지금은 헤어져서 남친 없는데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신청합니다. 핫했나 보다 써니무님. 주문진 해수욕장에서 얼마나 핫했으면 전화번호를 물어봤을까요? 거기선 전화번호 잘 안 물어보거든요. 거기서는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정도 물어보지 전화번호 물어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핫했던 추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써니무님이 신청해주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브 라디오 가비와 함께 드라이브 가는 시간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가비카 목적지는 강릉입니다. 윤슬님이요. 강릉하면 전 안목해수욕장이 생각나요.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친구들과 강릉으로 여행 갔는데 경포대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추천받아서 안목해수욕장에 갔어요. 그 당시엔 카페거리도 아니었고 현지인만 아는 조용한 해수욕장이어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 친구들과 택시 안에서 들었던 여름 노래 DJ DOC의 여름 이야기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안목해수욕장이 옛날에는 그런 현지인만 아는 비밀 스팟이었나요? 지금은 완전 카페거리에 사람들 완전 많고 진짜 막 아이스크림에 카페에 난리 나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뭐 몇 달 전이었나?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좀 사람이 없고 약간 고즈넉한 해변, 그것도 또 그 나름의 맛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드 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가비와 함께 드라이브 가는 시간 드라이브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가비카 목적지는 강릉입니다. 헌팅은 결혼으로 님이요. 지금 닉네임부터 살짝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헌팅은 결혼으로 님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 3명과 강릉 주문진 해변에서 첫 헌팅으로 사귄 여친이 지금의 와이프예요. 벌써 10년차 부부랍니다. 그 후로 강릉 주문진 바다는 매년 가고 있어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신청해요. 졸업 후에 친구 3명하고 강릉 간 거면 진짜 직후에 가신 건데 결혼을 또 일찍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일찍 만난 거죠. 결혼 언제? 아니야, 10년차 부부면 일찍 했을 수도 있겠다. 와, 근데 어떻게 또 처음 첫 헌팅으로 사귄 여친인 지금의 와이프가 되셨는지 신기한 사연입니다. 아까 쏘리쏘리 신청해주신 써니무님이 그때 전화번호를 주셨다면 또 이렇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민님이요. 강릉하면 저는 사근진 해변이 생각납니다. 제가 프로 걸음러라고 도보 여행을 하는데요. 강릉 첫 여행에서 무려 4만 보를 걸었답니다. 강릉 해변길을 따라 걷다가 도착한 사근진 해변. 홀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햇볕과 싸우며 걸었던 그때의 기억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와도 이겨내고 있어요. 조금은 특별했던 강릉 여행이었습니다. 신청곡은 오웬의 영화배우입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부민님은 여행하면서 약간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여행하거나 뭐 촬영하면서 특히 촬영으로 여행 가면서 더 느끼는 게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더 강해지려나 보다. 강해져야지. 그렇지. 지금 내가 트레이닝하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고통을 좀 약간 승화하지 않나. 이런 성장으로 승화시키고 싶어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헌팅은 결혼으로 님이 신청해주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부민님이 신청해주신 오웬의 영화배우 듣고 올게요.

아,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차차나지겠지 이 노래잖아요. 아, 차박할 때 꼭 이 노래로 시작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강릉하면 그럼 차차가 네, 떠오르시겠네요. 그럼 두 곡 들어볼게요. 체리 레몬님이 신청해주신 K-POP 데몬헌터스 OST How It's Done, 차차 박박님이 신청해주신 유진의 차차

K-POP 데몬 헌터스 OST How It's Done 그리고 유진의 차차 듣고 왔습니다. 유진의 차차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또 신나고 좋네요. 또 우리 규빈이들의 강릉 이야기를 하나 둘씩 듣다 보니 어느덧 저희가 거의 강릉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님이요. 강릉하면 저는 주문진 방파제가 떠오릅니다. 20살 때 친구들과 밤 기차를 타고 처음 본 바다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면서도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파도 소리를 들었었죠. 그때 들었던 김광석의 바람 불어오는 곳을 들으면 강릉 바다 냄새와 그 시절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어요. 주문진 방파제, 친구들과 밤기차 타고, 와 이거 진짜 뭔가 약간 낭만 있다. 진짜 젊었을 때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여행 있지 않나요? 막 기차 여행이라든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즉흥 여행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는요, 아무리 막 삶의 진미 갖다 줘도 필요 없어요. 라면 하나면 돼요. 그게 제일 맛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낭만적인 이 사연과 함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강릉에서 내릴 준비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님이 신청해 주신 이진아 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릴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드라이빙 뮤직. 오늘은 강릉으로 떠나봤습니다. 여름휴가 특집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휴양지 하면 이곳이죠. 제주도로 가볼게요. 제주 아일랜드. 오마이갓. 이건 내가 좀 신청곡을 좀 보내고 사연을 보내야겠다. 제주도에 얽힌 귀빈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인스타그램 또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가비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Let's go. 내리기 전에 강릉에 대한 퀴즈 안 풀고 가면 서운하죠. 퀴즈 매니저. 새해 첫날. 오!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강릉의 대표 해돋이 명소인 이곳. 가비도 2026년 1월 1일 날 이곳에서 소원을 빌었 더랬죠. 네, 바다 바로 앞에 기차역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범진, 2번 정동진, 3번 지석진, 4번 미스라진. 연예계 모든 진들이 다 왔네요. 반갑습니다. 범진씨 여기서 뵙네요.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숙취 해소제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하고요. 저는 먼저 3부로 가 있을게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 추돌 사고 있고요. 반대 일산 방향 마포대교 1차로에 사고 나서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 정체 계속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에서 둔내터널 지나 새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이후 여주분기점부터는 16km 쭉 정체고요. 북수원과 반월터널에서 속도 내려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경기권에서 설악부터 쭉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KBS 쿨 FM 50세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핑계니까.
1: 근데 아, 긁혀가지고. 네. 아. 매주 이제 긁고 긁혀야 되는데 네. 서로 마음이 좀 상하지는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좀 돼요. 네.
2: 마음이 상하는 프로 아니었나요? 전 매번
1: 진짜,
2: 진심으로.
1: 아 진짜 상하면 안 되니까 아, 가짜로 그래? 상하면 괜찮은데.
2: 아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역석 좋지 않더라고요.
0: 정말. 아니, 그래도.
2: 아 이 제 마지막 아, 기억은 네. 제가 설레발을 치고 졌던 기억인데.
1: 아 네. 그랬죠 그랬죠.
0: 아유 선배님 노래가 깔리면서.
1: 네 맞아요.
0: BGM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1: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후이 씨의 여름 신곡 빙고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1: 촬영 어떠셨어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뮤지컬처럼 네. 하셨던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2: 저는 근데 이번에 촬영이 야외에서 찍었는데 많이 더웠어요.
1: 그쵸. 네,
2: 그래서 더운 거 때문에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사실 뭐 오랜만에 제가 춤을 한 거의 2년 만에 춰보는 거라 뮤직비디오에서는.
1: 2년 만에.
2: 네, 그래서 2년? 그냥 막연히 좀 기대감이 좀 있었다. 네,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아. 모습. 오랜만에 또 새로운 모습.
1: 드디어 나의 댄스를 네, 네. 방출시킬 수 있구나 네, 네. 하는. 범진 씨도 안무가 있는 노래가 혹시 있나요?
0: 저는 없습니다.
1: 생각 없나요? 아
0: 근데 제가
1: 해보겠다는?
0: 춤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회사 다니던 친구가
1: 네.
0: 이제 그 댄서였어요.
1: 네.
0: 되게 그 유명한 댄서 학원에 되게 유명한 친구였는데
1: 네.
0: 그
1: 궁금하다.
0: 친구한테 좀 배워보다가 아 범진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난.

0: 여름 신곡.
1: 어디서 들어도 여름 신곡인 빙고 듣고 오셨습니다. 범진 씨 어떠셨어요?
2: 저는 겨울에 들어도 여름 곡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기타 리프도 되게 좋고 음악적으로 뭔가 많이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작업을.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기타 치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2: 네. 뭔가 이 기타 리프가 그 여름의 향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1: 와, 음악가 같아. 네. 와, 싱숭라.
0: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듣고 오신 거예요?
2: 아이, 듣고 왔죠.
0: 진짜요?
1: 어, 마이크 뒤로 숨는다.
0: 벌써 긁히네.
1: 어, 마이크 뒤로 숨는다.
0: 네,
1: 와. 와, 마이크 뒤로
2: 지금 듣고 아, 너무 그래요? 좋아서. 아, 네.
1: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빙고를 저희가 처음에 딱 듣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한번 선곡하다 긁혔죠. 빙고 시켜야죠. 네. 오늘 누가 또 빙고를 시킬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극은요. 여기 계신 두 분이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실 건데요. 누가 더 찰떡같은 노래를 선곡했는지 대결하는 코너고요. 대결의 승패는 스펠 라디오 선곡권을 가지고 있는 피디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후이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범진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2: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이긴 사람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클렌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1: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볼게요. 후이씨가 읽어주세요.
0: 네, 이현숙씨의 사연입니다. 시댁 주말 농장에서 준 마늘 까면서 슈퍼라디오 듣고 있어요. 마늘만 까면 눈 맵고 손가락이 아려우니 노래 좀 틀어주세요.
1: 아, 네. 마늘 까면서 듣고 있는

0: 썰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물안경이 있었어요.
1: 근데 물안경 쓰면 좀 나아요?
0: 네, 좀 나아요.
1: 진짜? 네. 코로 들어가고 막 이래도 매울 것 같은데.
0: 맵긴 하지만 눈만큼 네. 고통은 덜하기 때문에
1: 아, 진짜? 맞아.
0: 눈의 고통이 엄청 커요.
1: 맞아 맞아. 그럼 이 사연은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두 분의 선곡 뭔가요? 뭐,
0: 저는 골랐죠. 네. 아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막 눈 맵고 손가락이 아려우니까 네. 저는 아 모르겠다. 아무르 파리 김연자 선배님의 아무르 파리 준비했습니다.
1: 아 모르겠다.
0: 아, 네.
1: 아 모르겠다.
0: 아 모르겠다.
1: 아 모르겠다. 파티 네. 나자. 네. 아무르 파티. 네. 어 그런 뜻도 되네요. 네네. 아 모르겠다. 파티 나자.
0: 또 시대 같잖아요. 네. 시대에서 하는 건데 또 아 몰라.
1: 아 모르겠다. 아 몰라. 네. 하면서 네. 이제 노래. 근데 아까 노래가 신나니까 네. 좀 리듬 타면서 마늘 까기 좋겠네요.
0: 그쵸. 아. 마늘 까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네. 까보셨습니까? 아. 마늘?
2: 아 마늘 저 까봤죠.
0: 아 까봤습니다.
1: 네. 이 둥칙 둥칙 둥칙 둥칙 이 리듬에 지금 맞춰서 까는 거죠?
0: 네. 근데 이 리듬은 좀 위험해요. 마늘 네. 까실 때 조심하세요.
1: 아 좀 더 천천히.
0: 네. 신나지만 안 뭐.
1: Let's go. 저희도 제습이 행사일 때 저희가 노래가 얼마 없잖아요. 네. 아모르 파티를 마지막에 끝곡으로 불러요.
0: 아,
1: 네 아모르 파티를. 근데 정말 너무 신나긴 해.
0: 아 맞아요.
1: 진짜 최고의 곡이에요. 진짜 너무 신나.
2: 안무도 있으세요 그러면?
1: 아 저희가 나름
2: 아 또 있어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동선을 정했어요. 아~ 그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가 아~ 모였다가 뭐 이런 걸 동선을 아~ 정해서 네. 제스비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네. 후이 씨는 어떤 노래 선택하셨어요?
2: 아 저는 일단은 이 이현숙님의 네. 어떤 그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노래를 좀 골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2: 얼마 전에 클릭비 선배님께서 네. 9년 만에 완전체로 좀 무대를 네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늘을 까면서 질 수 없잖아요. 그쵸? 마늘 따위에 우리가 질 수 있나? 그래서 아, 네. 클릭비의 백전무패 들어봤습니다.
1: 백전무패.
0: 네.
2: 이거 들으시면 이제 마늘 100개 까실 동안 눈물은 안 흘리시지 않을까.
1: 나 이 노래 궁금해. 내가 아는 노래가 제가 클릭비 노래 좋아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2: 아,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한.
1: 아 그래요?
2: 네. 제일 히트곡입니다.
1: 전 옛날에 그 카우보이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녹음하고 그랬었는데 카세트로.
2: 카세트로요?
1: 네, 제가
0: 지금 아, 나이가 아, 공개될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1: 그게 아니라 TV로 노래를 틀어놓고
2: 흑백 TV로요?
0: 삐삐 쳤나요?
1: 아니요 아니요
2: 흑백 TV로 노래를 틀어놓고
0: 야 삐삐 야야
1: 카세트를
0: 우리 오빠들 많이 왔다.
2: 마이마이를 마이마이를
1: 조용하세요.
0: 오늘 여기 긁나요?
1: 에, 아 백전무패
2: 네.
1: 이제 지지 마셔라.
2: 네네 네, 절대 지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0: 지면서도 크는 거죠 뭐.
1: 굉장히 두 노래 다 약간 신나는 노래로 네. 골라주셨어요. 뭔가 약간 마늘 까시면서 힘내셔라 하는 느낌도 좀 날 것 같은데 네. 피디님의 선택이 좀 궁금해져요. 피디님이 늘 힘드실 것 같아. 선곡하

0: 명곡이잖아요.
1: 아, 어쨌든 간에 아, 네. 이 노래가 최고의 노동요라는 아. 네, 그런 선곡 이유로 지금 이제
2: 어, 근데 100점 무표도 노동요 될 수 있는데
1: 아, 그쵸? 아쉽네요. 네, 네. 아, 근데 아모르 파티가 뭔가 약간 둥칫둥칫
2: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뭔가 이 그림이 상상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늘도 까시면 뭔가 이런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1: 갑자기 노동요니까 저도 하나 선곡하고 싶은데요.
3: 어떤 거죠?
1: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Work Bitten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너 맨션에서 살고 싶니? 그럼 너 일해. 이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3: 이 여자.
1: 돈 많이 벌고 싶어? 일해 이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일하기 싫을 때 그 노래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근데 그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토요일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선곡 호이씨와 범진씨 함께하고 있어요.
2: 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도 되나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1: 아,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네, 세수 한번 하고 오시고
3: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4: 아, 잠깐 나가 계시면 햇빛에 말려요.
2: 햇빛에, 뚝 그쳤습니다.
4: 네, 뚝 그쳤죠.
2: 아, 뚝 그쳤습니다.
1: 저희 광고 듣기 전에 0806님 사연 선곡 대결 있었죠. 결과는 뭐 후이씨의 승리가 아닌가요?
2: 너무
1: 아니래요. 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들어야 된다.
4: 들어야죠.
1: 아, 범진 노래 그냥. 범진 노래 들어야
4: 있어요.
1: 된다.
4: 아, 저희 아버지는 많이 우셨습니다. 네.
1: 들어는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어떤 노래 선곡하셨어요?
4: 아, 이게 몰랐잖아요.
1: 네.
4: 뭔가 이제 자식의 마음으로서 뭔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 것 같아요.
1: 네.
4: 아버지 몰랐던 점.
1: 네.
4: 그리고 뭔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또 모아서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네. 김창훈 선생님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의 노래인가요?
4: 아니요.
1: 둘 다.
4: 네, 둘 다. 대신 아들의 입장으로서 뭐 자식의 입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뭔가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1: 오, 감동적이다. 네. 이것도 노래가. 두 분 다 아버지 나오니까 또 약간 감동적이어지시네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행복하다고.
4: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2: 노랫말이 좋네요. 네.
1: 굉장히 감동적이다.
4: 네. 왜냐면 김창훈 선생님이 네. 그 실제로 막 저랑 뭔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도 뭔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네. 사랑한다라는 단어 말고도 뭔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노래로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1: 사랑한다는 거를 말 말고 어떻게 또 두 분 다 표현하세요?
2: 사랑한다는 말을요?
1: 네. 사랑한다는 것을.
4: 저는 챙겨줘요. 그 사람의
1: 사소한 것들을 네. 챙겨준다. 네. 후이 씨는 어떻게 하시는 거?
2: 저는 뭘 사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1: 맞아요. 네. 이거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네. 선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챙겨준다. 약간 봉사의 개념인 네. 거죠.
4: 근데 뭔가 저도 챙겨준다라는 게 네, 사주고 네, 뭔가 네, 챙겨주고.
1: 네. 그니까.
4: 뭐죠, 가디님은?
1: 저요? 저는 저도 사실 뭘 좀 사주고 좀, 네, 좀 주고 주려고 하죠. 많이
2: 네, 다
1: 시간을
2: 비슷하네요.
1: 주고 뭐 해주려고 하고 네네네. 하는
4: 사랑 받겠습니다 여기서는.
1: 근데 지금 두 분이 너무 또 명곡들을 선곡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승패를 떠나서 이 노래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창한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듣고 올게요.

0: 무효로 가는 거 어때요?
1: 네, 좋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아니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또 표현한 건데 이걸 그쵸? 승부로 가른다는 게 좀
0: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아니 네. 그 둘 다 너무 잘했어.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효로 하고 다음 사연으로 갈 건데요. 그럼 범진 씨가 1점. 이거 후이 씨가 아직 0점이세요.
1: 아, 그러면 오늘은 무승부는 절대 없다는 거네요, 일단.
0: 오늘은 절대
2: 없죠. 그렇죠.
0: 오늘은 없고요.
2: 누군가는 승부 나왔는데 저는 또 오늘
1: 누군가는 부서지고 무너지는 네. 날이네요. 예.
0: 그렇죠.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면 후이 씨가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3920님의 사연입니다. 가빈님, 쭉 조용히 듣기만 하던 청취자예요. 방송이 너무 신나서 문자 보내요. 주말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0: 아우 너무 저한테 감사해라. 라디오 화면이 이게 또 묘미인 것 같아요.
1: 네네.
0: 감사하다가 하나도 안 감사한데 범진.
2: 아니 감사하다.
1: 3920님.
0: 감사하다.
1: 감사하다. 진짜 감사해요.
2: 감사해요.
1: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0: 아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범진부터 한번 발표해 볼게요.
2: 저 또 성국의 가비 N J J B J 뭐죠? 주범진이죠.
1: 아, 그래서
2: 해바라기처럼 이 선곡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0: 아,
2: 가비 N J B J J 가비 N J 해바라기
0: 가비 N B J
2: 개전 B J
1: 가비 N B J
2: 기재는 H도 넣어야죠.
1: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0: 해바라기를 선곡해 주셨어요. 해바라기처럼 바라봐라.
2: 저희 때 이제 일진 누나들이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노래방에서 뭔지 아시나요?

0: 이번 대결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을 골라주신 후이 씨가 이겼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이 명곡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은
1: 사실 제스비 노래 갖고 오면 항상 1승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참았어요.
0: 그럼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
2: 아, 저는 제스비 노래
1: 저희가 갖고 했는데. 왔잖아. 가비님 노래 갖고 왔잖아. 가비 앤 제이
0: 아니
1: DJ.
0: 가비 부름타키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비 노래랑 가비 노래랑 싸우는
2: 아,
0: 건데.
2: 아 그런가.
0: 네. 여튼 시간에 지금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으로 후이 씨가 1점 가져가시면서 범진 1 후이 1 네. 동점이고요.
3: 아, 또 쫄깃쫄깃해집니다.
0: 네 마지막 대결인데요. 마지막 대결 사연은 범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7020님의 사연입니다.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근시라 두꺼운 안경 없이는 세상이 늘 희미했는데요. 이제 안경 없이도 맑게 보이는 세상을 만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붕 뜨고 홀가분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세안이나 메이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올여름 피서는 포기하고 조용히 집콕 중인데요. 대신 저의 최애 코너인 성글 들으면서 눈도 씌워주고 마음도 힐링하고 있답니다. 얼른 예쁘게 풀메이크업하고 새 눈으로 세상 구경하러 나가고 싶네요. 제 답답했던 눈을 트이게 해준 것처럼 제 마음까지 뻥 뚫어줄 맑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0: 아. 와 저도 렌즈 삽입 수술 받았거든요.
1: 네네네.
0: 아 이거 기분 진짜 좋아지는데 세상이 너무
1: 밝아요.
0: 너무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그 안경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1: 네네.
0: 렌즈 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그 눈으로 다녔거든요.
1: 아.
0: 근데 내 렌즈 삽입술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얼굴이 잘 보이면서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1: 너무 잘 보이니까
0: 엥? 이렇게 생겼다고?
1: 가끔은 아, 흐린 와, 날도 흐린 눈도
0: 그게,
1: 좋다.
0: 그게 네. 너무 필요해. 흐린 눈도 아~ 네,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너무 편해요. 렌즈 삽입 여기 혹시 있으세요? 라식이나
3: 저, 라섹? 저는 라섹했습니다.
0: 아~ 네, 너무 이렇게 다르잖아.
3: 완전 그냥 세상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죠.
0: 진짜 수술 중에 그래요? 가장 잘한 수술인 것
3: 네,
0: 같아요.
3: 네.
0: 너무너무 만족감이 큰. 그래서 일주일만 참으시면
3: 네.
0: 네, 맞아요. 이거 메이크업 하면 안 되거든요.
3: 그쵸.
0: 눈 메이크업 저도 그래서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
1: 저도 요즘은 하고 싶어요. 뭔가 세상이 흐릿해져 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추천합니다.
3: 시력이 어떠세요?
1: 모르겠어요. 앉아서
3: 모르시는
1: 근데 다 선명해요 지금 앞에 아~ 있는 분들은.
0: 그러면은 그러면 네, 나중에. 네.
1: 아 나중에.
0: 네,
3: 가빈님은 거의 마이너스셨겠네요 그러면.
0: 마이너스까지 아닌데 정말 잘 안 보이는.
1: 아,
0: 진짜
1: 그래요?
0: 안 보. 그 이대로 안경 안 끼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정도였는데.
3: 아, 네네네네.
0: 근데 안경 안 끼고 다녀요 저는. 그게 편해. 안 보이 세상이 안 보이는 그쵸. 게 편했어요.
3: 저는 그래서 학교 네. 다닐 때 그 제가 0.03이었어요
0: 네.
3: 시력이.
0: 네.
3: 근데 안경을 저도 안 끼고 다녀서
0: 네.
3: 항상 이렇게 아. 보잖아요.
0: 네.
3: 찡그리고.
0: 네, 네.
3: 그래서 선배님들이 참 저를 많이 불러서.
0: 아, 그래.
1: 뭔지 알지.
3: 근데 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아 맞아. 안 조, 눈 안 좋은 사람 눈 이렇게 찡그리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눈 되게 안 좋아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3: 에이.
0: 나 눈이 안 좋아서 그랬어 그랬는데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는데 눈 안 좋으면 넌 너무 그냥 다녀 이러는
1: 아,
0: 거예요.
1: 다 보이면서 안 보이는 척하는 것 같아.
0: 그냥 그 나는 볼 노력을 안 해.
3: 아 그래요?
0: 멀리 있는 사람 볼 노력을 안 해.
3: 저는 제 친구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바로 욕을 먹고 돌아왔던
0: 그래,
3: 적이 있어요.
0: 그래 그래요. 눈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누가 먼저 성공한

0: 아니요, 저는 안 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게 좋긴 하지만 뭔가 하고 지우고 너무 불편하니까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1: 오케이, 자이언티 노 메이크업 이렇게 또 선곡해 주셨는데.

0: 네, 저희 피디님의 선택은 루시의 개화 네. 후이님의 선곡이었어요.
1: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결은 후이 씨의 승리로.
2: 예예예예예. 아 사실 제가 첫 승입니다.
0: 아 첫 승이에요?
2: 첫 승이에요, 첫 승. 매번 긁히기만 하고 갔어요.
0: 또 몰랐어.
2: 제가 마음에 매번 생채기만 입다가 갔는데
0: 아, 드디어. 네.

바비의 Super Radio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퀸디의 선물 창고가 제대로 열렸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영동대교 5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홍은램프부터 엎어봤고요. 고속도로는 상행선 정체 계속됩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지나 새마을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여주 분기점부터는 15km 쭉 정체고요. 반대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 사고 나서 3차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내촌과 춘천 분기점에서 정체, 경계권에서는 설악부터 쭉 밀려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간다, 이곳으로 간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여기는 이곳, 여기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미라는 어디로 가는 방송일까요?
1: 자, 1번 우주로 가는 방송, 2번 논으로 가는 방송, 3번 산으로 가는 방송.
0: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오늘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그렇습니다.
1: 예, 거의 뭐 어몽길 DJ예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멘트가 많이 산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같이 함께 올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프닝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콩 게시판 1등 컵빙수 받으실 분도 선곡표 꼭 확인해 주세요. 노래는 지금 바로 불러드립니다. 빙수야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자, 1월 5회도 미라와 함께 해주시는 미라클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우리 조현숙님, 이태성님, 한민정님, 5078님, 1049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짜장라면 퀴즈로 돌아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

0: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단체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6: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7: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6: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7: 윤정수
6: 남창희의 미스터

0: 일요일 깜짝 퀴즈.
1: 일요일엔 내가 잘하면 요리사.
0: 자, 정답만 슉 골라내는 짜장라면 퀴즈. 문제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 보내드립니다.
1: 남경식 이스페. 오랜만에 제가

라 시티에 피식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미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미라클의 친절한 이웃 윤정 스파이더맨? 미라 시티의 부흥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우리의 히어로. 드디어 그가 움직일 차례.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 투척!

0: 들을 구하고 스파이더맨 입고 있는 빨간색 슈트 앞에 이것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1: 보기 드립니다. 1번 개미, 2번 거미.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힌트곡 듣고 올게요.

0: 그 이사 오면서 이제 신혼집을 꾸미면서 이제 화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디 외출하기도 마음이 며칠씩 가면 또 어디 뭐 촬영 나가거나 하면 좀 마음이 그래요. 계속 아 이거 잘 크고 있을런지 죽는 건 아닌지 걱정돼가지고.
1: 저는 아내와 저는 천생연분.
0: 왜죠?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저희 그렇습니다.
1: 두 DJ가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봅니다. 우리 손원웅님께서 긍디는 옛 추억과 감성의 선곡, 견디는 대중적 히트 위주의 선곡으로 두 사람의 선곡이 언밸런스하지 않고

0: 그랬던 게 있습니다.
1: 아하, 예. 그때부터 또 코미디를 하셨군요. 네. 예.
0: 두 눈알로 봐도 네가 예쁘다. 근데 두 눈을 까렸는데 좀 그건 좀 그래가지고.
1: 예예. 예.
0: 그렇게 이제 왜 우리 어릴 때는 뭐 대강 한국말 껴놓고.
1: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0: 대강 막 하던 그런 게 있었죠.
1: 네.
0: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 네.
0: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
1: 헤이.

0: 아, 옛날 생각나네요.
1: 네.
0: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 원래는 이게 또 고기를 다 탔다고 표현할 때 훌러덩 이글레 샤스로 예. 부탁드려요.
1: 아, 네. 네.
0: 고기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아, 훌러덩 이글레시아.
1: 아까 제가 헤이 헤이

0: 읍면. 리센느.
1: 엮어봐요.
0: 리센느의 유행어가 바로 야호, 야호 아닙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뭘 외쳐요? 야호.
1: 혹시 그
0: 우리가 산으로 가는 방송 아닙니까?
1: 거기가 그 저
0: 너무 다 있어요 우리와.
1: 일본 분장하고 나오는 그 친구들이 예. 있는 거기입니까?
0: 예, 미나미라는 아~ 멤버가 있는 네 갸루 분장이죠.
1: 이제 유명한
0: 예.
1: 뭐 갸루 화장이라고 예. 하는.
0: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너튜브를 통해서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 미나미노.
0: 예, 미나미 노까지 미나. 붙이지 마시고.
1: 노는 아니고요.
0: 예, 미나미.
1: 아, 미나미.
0: 야호, 미라, 야호. 이렇게 맞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이제서야 추천을 하네요, 정말.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리센도 우리 미스터 라디오가 많이 응원하고요. 미스터 라디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 라디오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센의 러브 어택 함께 들려드릴게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리센의
1: 러브 어택.
0: 예.
1: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미라 야호! 산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소훈 님.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여름이라 좋은 거 하나는 있네요. 제철 과일들 하나하나 먹으면서 도장 깨기 하고 있어요. 입맛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버텨봐야죠. 아, 맞아요. 과일들. 저도 요즘에 과일로 진짜 입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론을 먹었어요. 아, 잘 익은 메론은 정말 맛있죠. 예, 메론 먹고 복숭아에 또 이 풋사과에 또 자두에 포도에 뭐 지금 과일들 수박에 너무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과일 여러분들 과일로 진짜 입맛을 좀 계속해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수영님도 예. 과일 자주 챙겨 드세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과일, 예. 잘 드시죠. 우리 또 형수님이 또 잘 챙겨 주실 거 아니에요.
0: 아, 뭐 너무 잘 챙겨. 요즘 그, 황금 키위.
1: 아, 황금 키위. 예. 그리고
0: 황금 키위 뭘 그리고야 그 정도면 됐지.
1: 아니 무슨 얘기를 할 것처럼 했잖아요. 황금 예, 키위.
0: 황금 키위.
1: 그리고 뭐가 또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0: 사달라면 다 사줍니다.
1: 어, 사달.
0: 근데
1: 엄마예요?
0: 사달 그래서 사달란 얘기 뭐 예. 굳이 해달란 얘기 안 합니다.
1: 네.
0: 번거롭게 뭐.
1: 그래요. 아무튼 예. 우리. 더운 여름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힘내서 우리가 자기 몸 자기가 잘 챙겨야 돼요. 예, 맛있는 네. 잘 챙겨 드시고 물도 꼭 많이 많이 챙겨 드시기 바라겠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1104님께서 신청해 주신 안예은의 호러송 시리즈 중 한 곡이죠. 안예은의 창귀. 와, 요거 노래 들으면서 한번 시원하게 예, 들어보시죠.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상행선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시내도 교통량이 늘어난 가운데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미산 아들목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강동대교 4차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영동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전방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영동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터널 지나 2차로에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성산방향 정릉램프에는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은요,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 통기타요,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 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2: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1: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2: 선물이 콸콸콸.

0: 음악 듣기 좋은 썬데이 오후 미라가 책임집니다. 썬데이 쇼미더 뮤직. 자, 썬데이 쇼미더 뮤직 화요일 코너 쇼미더 뮤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또 더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주제는 여름 휴가송.
1: 자, 휴가 떠나신 분들, 휴가를 떠나실 분들, 휴가는 못 떠나지만 기분이라도 내고 싶은 분들 다 모이십시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여름 휴가송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신청곡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138

0: 중에는
1: 네. 누구 최성원 씨.
0: 최성원 씨.
1: 예. 들국화 출신.
0: 들국화의 네. 멤버셨던. 예. 그리고 태연 씨도 이렇게 하셨고.
1: 사실은 태연하게 불렀죠.
0: 네. 네. 성시경 씨도 불렀거든요. 성시경 네. 씨 어떻게 불렀죠?
1: 뭐 서울시경처럼 불렀죠.
0: 서울시경이 뭡니까?
1: 그럼 급하게 물어보지 마요. 예? 애드립 없는 사람한테 급하게 물어보는 게 예. 그게 무슨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수학 문제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문제 출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0: 그래요. 아무튼 제주도 간 지가 좀 됐네. 제주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 윤종 씨는 제주도 간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 제주도는 뭐 한 두 달도 안 됐죠.
0: 아, 그러세요?
1: 네, 최영만 씨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저자 좋아한다. 스후 저자 보면 웃는다. 라는 명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0: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요즘에 뭐 플레이브라든지 뭐 이런 가수들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가수들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충분히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담은 로그아웃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1: 뭐 사담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 그런 루머가 있었죠. 바이러스 걸려서 사라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V3도 못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로지의 바다 가자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자, 오늘도 송재민님, 심준영님, 손재현님, 5616님, 6908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7: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내일은 더 즐거울 겁니다. 생생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자,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6: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09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8: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대체로 한산한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미리 감속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7km,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한휴게소부터 남풍세까지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행담도 휴게소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이후 발안에서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지나기 어렵고 경계권에서는 서종에서 화도 지나 강일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반려식물로 인기가 많은 몬스테라. 식물 집사들 사이에선 구멍이 나고 찢어진 잎사귀가 오히려 귀하게 여겨진대요. 그게 바로

잘 자란 몬스테라가 보여주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비바람을 견디면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잎들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잎이 갈라진 모습으로 진화하는 거래요. 시련에 유연하게 맞서면서 동시에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내면을 지녔다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식물도 사람도.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몰래 문자 내용을 봤는데 서로 하트 보내고 귀엽다 하고 난리예요. 질투도 나면서 그런 순수함이 또 사랑스러워요. 크크. 와, 일단 8살이. 아, 여자친구 생길 수 있죠. 뭐 5살에도 생길 수는 있죠. 근데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일요일 일부입니다. 캡슐 커피 머신이 꼭 가지고 싶었어요. 신연우 씨. 집을 홈카페처럼 꾸미려고 7월에 월급 타면 무조건 사야지 했는데요. 지출이 많아서 결국 못 샀어요. 8월 월급날까지 참아보려고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이번 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된 거겠죠? 흐흐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8월에도 사지 말고 9월에. 아 9월엔 또 추석이라서 지출 많을 거니까 10월에. 10월도 미뤘다가 11월. 12월은 또 이게 연말이라 지출 많이. 내년으로 미뤄보시는. 아 그전에 꼭 사고 싶으신 거예요? 사고 싶으면 사야죠. 그게 또 나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니까. 대신 좀 할부로다가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얘기하셨잖아요. 이래야 내가 열심히 일하지.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신은우 씨의 8월을 응원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에어컨 고장나서 덥다 덥다 했는데 5977. 와 지금 같은 시기에 에어컨 고장나면 정말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더군다나 평일이 아니라서 AS 신청도 아 물론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긴 하지만 아 진짜 갑자기 TV가 소리만 나오고 화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한해 문세윤 추억 라이즈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참기름에 김치도 볶고 달걀 프라이도 해서 도시락에 올려줄 거예요. 우리 딸의 소확행, 제가 책임집니다. 그쵸, 옛날 도시락 같은 건 진짜 어디서 봐야지 이걸 알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냥 급식이나 뭐 이렇게 먹고, 도시락은 아마 가족과 놀러 갈 때나 뭐 이럴 때 정도. 야, 우리가 이 참 분홍 소시지 사서 이거 부치고 달걀 프라이, 그리고 잘해봐야 김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영양 뭐 이렇게 뭐 영양소 이렇게 뭐 6대 영양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중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밥 그냥 꾹꾹 눌러서 담고, 이게 다였습니다. 아 참, 그래도 우리 그거 먹고 잘 자랐는데. 박지은 씨 맛있게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간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원령 씨, 고양이를 위해 캣타워를 장만했는데 거실에 두니 주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실 가구 배치 싹 다 바꿨어요. 혼자 가구 옮기고 도배도 시작. 그러다 보니 바닥 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BGM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여름 어떤 노래들을 사랑하셨나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응답하라 2008년의 여름 두 번째 시간 반짝반짝 가요계에 눈부시게 등장했던 샤이니 그들의 2008년 정규 1집 타이틀곡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안무가 돋보이는 곡 기억하시죠? 산소 같은 너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녁 6시가 지나자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곳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강원권에서는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지나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서종에서 화도 지나 강일까지 지체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부터 새마을까지 답답합니다. 이후 여주휴게소와 광교터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도 음성휴게소에서 일주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대체로 환선한 가운데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 중랑교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취중진담 전람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4560 아빠랑 부산 여행 갔다가 광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드디어 아빠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로 밥과 커피를 결제해서

한 남자랑은 거리가 먼 분이에요. 요리도 못하시고 눈치도 없으시고 고집도 세시니까. 근데 엄마한테 여쭤보면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신화 퍼펙트 맨. 1188-2607이어서 제 알고리즘이 시간여행을 하고 있나 봅니다. 중학생 때 즐겨듣던 가수들의 무대 영상이 자꾸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 곡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신화 퍼펙트맨,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두 곡이었어요. 2244,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 옥수수 밭일 작업하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이 여름에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김건모, 빨간 우산. 3897, 서향집으로 이사 왔는데요. 집에 있으면 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싶어요. 박기영, 블루스카이.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신청곡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시간. 선셋 뮤직 1323. 굴삭기 운전 일을 하는 남편이 서울로 갔습니다. 경남 쪽에서는 일이 없어서요. 막상 남편을 보내고 나니 괜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가족을 위해 먼 곳까지 가는 남편을 생각하며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해 봅니다. 이어서 3284 축하해 주세요. 시어머니랑 같이 수영 배운 지 두 달 조금 더 됐는데요. 자유형 25m 안 쉬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신재평 여름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KBS 크래프엠 57번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 속 여름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계속됐는데요. 극심한 정체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부터 병천2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안성휴게소부터 남사진이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지나기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일죽에서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새마을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하고 물과 바람에게 말을 걸었고요. 어린 시절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항해했던 삼촌을 떠올렸답니다.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 사랑과의 추억일지도 모르겠어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누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지난 25일에 보도된 해외 뉴스라고 해요. 혼자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던 도중에 이제 요트 돛대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겪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구조가 되셨다고. 근데 진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어디게 흘러갔을까요? 진짜. 그래도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근데 견디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람과의 추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멤버들이랑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지 하다가도 그게 나중에는 진짜 그 빛

황재영님, 7살 딸이 직접 만든 쿠폰복을 줬어요. 안마 10분, 아빠 안아주기, 같이 산책하기 같은 쿠폰인데요.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딸은 바쁘다고 하네요. 이 쿠폰북 올해가 가기 전에 쓸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7살이 뭐하다고 바쁘대요. 근데 안마 10분은 정말 길게 느껴지겠다. 7살은 왜냐면 손도 아프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흰머리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당 50원 받고 뽑아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쪽만 흰머리인데도 그것까지 다 뽑았어. 그래서 엄마가 이거 반쪽이잖아, 이거 왜 뽑았어? 이러면 엄마 이게 곧 흰머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500원, 막 1000원 막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또 나네요. 301호님, 제가 강아지한테 뽀뽀를 했더니 강아지 털에 립스틱이 묻은 거예요. 다친 것처럼 보여서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귀가하는 가족들마다 강아지가 다쳐서 피가 난 줄 알길래 설명하느라 진땀 뺐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립스틱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빠르게 지워지는 게 있고 아예 물이 들어버리는 그런 립스틱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좀 물이 들었나 보다. 잘 안 지워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너무 사랑하면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뽀뽀하고 싶잖아요. 막 쪽쪽쪽쪽. 그러다 보면은 저도 간혹 이렇게 립스틱이 묻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립스틱 안 하고 뽀뽀 마음껏 해줘야 돼요. 박상규님, 오리고기를 먹고 행운 뽑기를 했는데요. 3등 훈제오리 200g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시간에 맞춰 음악 분수도 나왔고요. 근처 인형뽑기 가게에 가서 딱 1000원으로 인형도 뽑았어요. 소소하지만 행운 같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진짜 음악 분수 시간 맞춰 딱 도착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막 한 2시간마다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 좀 더 간격이 긴 거는 막 4시간, 5시간 막 이러니까 상규님 훈제오리 200g 당첨 축하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H.O.T의 행복.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니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박대성님, 요즘 퇴근길에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있어요. 집에 바로 들어가면 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요. 이어폰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걷다 보면 이름 모를 꽃도 보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랑 눈인사도 하게 됩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그렇게 30분 정도 걷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잘 보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걷기 대신 가족들과 먹을 치킨을 사들고 일찍 들어갈까요? 치킨 주문할게요, 정디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시간 내서 걷는 게 되게 힐링하는 것 같아요. 대성님, 다음 주에는 치킨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2256님께서 퇴사 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저에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6살 꼬마인데요. 회사 다닐 때는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면 부끄러운지 엄마 뒤로 숨어버리는 귀여운 친구. 옆집 꼬마의 환심을 사서 베프가 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9259님, 지금 저희 부모님은 나트랑 여행을 가셨어요. 그동안 저는 동생이랑 매일 야식 파티하면서 아이돌 직캠 보는 재미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무대 영상을 보면서 춤추다가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혼낼까봐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빙수 먹으면서 애교 부리면 봐주실까요? 빙수 주문할게요, 정디. 보내주셨는데 아,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끼는 것만은 못 보셨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오시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빙수로 애교 한번 부려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볼륨 다이닝.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주문해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걸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왔습니다. 2468님, 아이랑 전시회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볼륨을 듣고 있었는데요. 졸다 깨다 반복하던 아이가 쩡디가 사연 읽어주는 걸 신기해하네요. 제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쩡디가 전해줄 수 있나요? 송지호 사랑해, 말 좀 잘 들어, 미혼 7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미혼 7살이에요? 아, 그래도 7살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지호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집에 도착해서 잠 잘 자렴. 이경수님,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와 감자를 먹으면서 가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방 안에서 5만 원을 발견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네요. 모두들 입고 있던 가방이나 주머니를 살펴보세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주는 용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가방 안에 있는 지퍼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진짜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항상 끼고 나갔다가 반쯤 접어가지고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마다 진짜 마스크 발견이 많이 되고, 그쵸? 뭐 물티슈 아니면 티슈, 그리고 인공눈물 작은 거 썼다 남은 거 막 이런 것들. 아, 정말. 그리고 막 돌 같은 거 예쁜 거 막 저는 줍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DP를 해놔야 하는데 DP를 안 해놓고 그 가방에 그냥 넣어놓고 있어. 예쁜 돌들 지나가다 보면은 저는 그거 줍거든요. 가방에 돌 넣고 다닙니다, 저는. 근데 작은 거, 작은 거. 조약돌 같은 거. 애기, 애기. 건강하자님, 딸이 떡볶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계란도 삶아서 넣고 어묵이랑 양파도 잔뜩 넣었답니다. 만두 구워서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또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뭘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집에서 떡볶이를 만약에 만들어 먹으면 저는 김밥, 꼬마 김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어떨까? 그 쓴햄으로 안에 이렇게 두껍게 넣고 오이랑 단무지랑 계란 넣고 돌돌돌 말아서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린서의 멋진 꿈 듣고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가수들의 정성이 꾹 담긴 앨범을 제가 직접 열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륨을 높여요 별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꺼내볼 앨범은요, 지난 6월 16일에 발매된 스테이시의 여섯 번째 싱글 앨범 투럽입니다. 먼저 표지부터 보면요,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한 A4 용지 정도, 조금 더 작은 A4 용지보다 좀 작아요. 멤버들의 사인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열어볼게요. 테니스 라켓이 여는 데 쪽에 이렇게 라벨처럼 들어가 있고요. 열어보면은 짜잔. 아, 약간 하이틴 잡지처럼 찍었네. 하이틴 잡지 같아요. 멤버들이 약간 테니스복은 아닌데 되게 시원한 그런 썸머 룩을 입고 있습니다. 어머, 수민이부터 지금 나왔는데 이게 겉에는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안에 열자마자 엄청 강렬한 핑크색 배경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우리는 스테이시 이런 거를 이제 안에 열면 바로 보여주는 거죠. 멤버 6명의 매력이 되게 돋보이는 앨범인데, 이게 투 러비 테니스 용어잖아요. 러브 게임, 뭐 러브 러브서 뭐 이런

이때 러브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막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점수가 안 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스테이씨 볼 때 약간 오마이걸이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멤버 이제 여섯 명의 개성에 되게 또렷하고 얼굴이 딱 그냥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오는 매력적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뻐하는 후배들입니다. 이번에 툴 업데는 저는 세현씨 직캠까지 볼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로. TMI 하나 얘기 드리자면 세은씨랑 저랑은 같은 네일숍을 다녀요. 그래가지고 세은씨랑 저랑 같이 다닌 지 한 4년 정도? 근데 딱 한 두 번 정도 앞뒤로 이제 붙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마주친 적은 없고 그냥 다음에 효정 언니 와요, 뭐 다음에 세은이 와요, 뭐 이 정도만 이제 들었었죠. 저희 포토카드는 리더 수민입니다. 네, 수민이는 명절 때마다 문자가 와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는 엄청 착한 리더 후배입니다. 멤버들의 사진들을 다 봤고요. 이번 스테이씨의 앨범이 되게 저는 스테이씨의 색깔이 되게 또렷하게 잘 보여진 앨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픈 더 레코드 오늘은 투럽 앨범을 열어봤고요. 노래 들을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죠. 스테이씨의 To Love.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왔습니다. 0883님, 저는 퇴근하고 아이들 학원이 끝날 때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하며 차 안에서 듣던

주셨는데 이게 또 야근하는 분들이 이제 볼륨을 또 많이 들어주시니까 분식집 사장님도 들어주셨나 봐요. 0883님 배달 아르바이트 날도 더운데 조심해서 하시고 집에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947님 항상 본가에 오면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자취방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엔 오랜만에 엄마랑 자고 가려고요.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만 같이 저녁 먹고

예, 와, 오길 너무 잘했다. 항상 이 생각에 막 빨리 많이 와야지 하는데 이게 많이 안 오게 돼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5947님은 시간 되실 때마다 가셔서 이렇게 다정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288님, 저녁 메뉴로 등갈비찜을 했는데요. 아이가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해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맛없으니까 먹지 마. 하면서 남편이랑 웃었더니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바로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먹는 거 있죠. 더운 날불 앞에서 요리했는데 이렇게 먹어주면 정말 뿌듯해요. 해주셨어요. 어머, 눈치가 빠르네. 맛있는 반찬이 나온 걸 바로 알았네. 근데 이게 부모님이 그래, 먹지 마 하면 오히려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먹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등갈비찜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몬스타엑스의 뉴튼, 보아 빈지노의 노 매러 왓.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이콘의 Driving Slowly에 이어서 박재범의 Driv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사연 만나보고 있어요. 너라서 좋아요님. 저는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강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요. 강물 위 반짝이는 윤슬이 바다만큼이나 예쁘더라고요. 강변에는 맛집과 카페들도 많아서 힐링하러 자주 가는데요. 가는 길에 쩡디 이름이랑 같은 건물이 있어서 볼 때마다 항상 쩡디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음에는 볼륨하는 시간에 드라이브하러 가봐야겠어요. 도영의 밤공기 신청합니다. 너라서 좋아요님을 제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운전하는지 몰랐어요. 운전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오픈 스튜디오에 자주 오시는 이제 팬분이신데 아 이게 드라이브 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갔는데 이렇게 북한강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그 시절님, 남편과 드라이브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만큼은 옛날로 돌아가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노래를 전부 따라 부르는 서로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이 노래 알아? 하면서 각자의 추억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해요. 남편과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 신청합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이 노래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참 드라이브 할 때 아는 노래 나오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크게 부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부르면서 드라이브까지 너무 좋겠네요. 두 분의 신청곡 듣고 4부에서 플레이 키오스크 계속 이어갈게요. 도영의 밤공기, SG 워너비의 라라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함께하고 있고요. 드라이브라는 주제에 어떤 사연과 노래를 담아주셨는지 주문 내역 계속해서 볼게요. 올드한 사람님, 제 동생은 운전을 못하는데 주말마다 바다에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저한테 언니 바다 가자 하면서 조르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해수욕장 투어가 벌써 2년 차네요. 예전에는 장거리 운전도 거뜬 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바닷바람 맞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피곤함도 잠시 잊게 돼요. 요즘 드라이브할 때 꼭 듣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잔나비의 밤의 공원. 아, 저도 언니한테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 해야겠어요. 저희 언니 운전 잘하거든요. 저는 운전을 못하고 언니는 운전을 잘하니까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제가 언니 차를 많이 얻어 타요. 그러면은 언니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제가 되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너는 내가 운전하면 안 무서워? 하나도? 이런 사람 처음이야. 언니가 운전면허 따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는 탔거든요. 올드한 사람님, 이제 2년 차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체력은 안 좋아지더라도 추억은 많이 쌓일 겁니다. 올드한 사람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잔나비의 밤의 공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도 비가 오는 날에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빗소리까지 함께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비 오는 날 드라이브는 단순히 운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비와 드라이브, 말만 들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 노래들과 함께 촉촉한 감성에 잠겨보고 싶어요. 태양의 텅 빈 도로, 블락비의 Walking in the Rain. 아,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거 안 무섭구나. 근데 이게 많이 올 때는 무서울 수 있는데 추적추적 이렇게 올 때는 약간 드라마 주인공 된 것 같을 것 같아. 오늘은 어떤 생각으로 운전을 해볼까. 와이퍼 틱탁 틱탁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비 오는 날 나가는 걸 좋아해요. 엄마가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저는 엄마가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엄마 비 오는 날 찝찝하고 신발도 다 젖고 이런데 왜 좋아해? 이랬는데 그냥 엄마는 그 약간의 어두운 하늘과 빗소리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를 닮아가나 봐요. 30대 되니까 비 오는 날이 좋아서 비가 오는 날에 밤에 자주 나가서 걸어요. 예, 네, 그럼. 근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쓸쓸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쓸쓸하지 않고 되게 행복하게

방금 들으신 곡은 태양의 텅 빈 도로, 블락비의 Walking in the Rain이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에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시면 그 중에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려요. 아련하고 아련해님, 대학교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서 우연히 알게 된 동네 친구가 있어요.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져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드라이브를 자주 시켜줬는데요. 제가 에어컨이 없던 집에서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친구와 새벽 내내 드라이브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새벽 드라이브는 꿈도 못 꾸지만 가끔은 그때가 그립네요. 창문 열고 달리며 들었던 노래 신청합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네, 이렇게 착한 친구가 있다니,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좀 나를 끌어내주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데뷔하고 저희가 좀 밖에 못 나갔을 시기가 좀 길었어요. 한 3년 정도를 편의점만 가도 매니저님과 함께 움직여야 했었고 어딜 못 가는 시기였었는데,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봄.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2026년 8월 2일 일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에드 시런, 저스틴 비버, I don't care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선 저전력 모드 뭐 다들 사용해보신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박혜진님. 가볍게 넘어진 줄 알았는데 다리를 다쳐서 깁스까지 했네요. 더운 여름에 마음껏 샤워도 못한

행복가요님, 집에 소파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다 바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소파 위에는 인형들만 올려져 있거든요.

조금 좁아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파 없으면 좀 허전해지고요. 대한민국도 특징이죠. 대한민국 사람 특징입니다. 소파는 있어줘야 좀 안정감이 든다. 그리고 소파는 앉는 용도가 아니다. 등받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형들 언제 다 어떻게 다 처리하실 거예요? 수납 공간 부족합니다. 일단은 그대로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소파 놔두세요. 3921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이 자꾸 택배 박스를 복도에 늘어놓습니다. 어떨 때는 거의 저희 집 현관문 앞까지 침범할 때가 있는데 직접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더 참아볼까요? 아 요새 뭐 택배 많이 시켜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며칠만 집을 비우게 되면 택배 박스 이렇게 쌓여있을 때 종종 있거든요. 근데 복도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복도는

백인이님,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모르고 친구 키보드에 커피를 쏟았어요. 급하게 닫고 확인해보니까 잘 작동하던데 모른 척 해도 될까요?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 일단 다행입니다. 이게 키보드에 커피를 쏟았지만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했다는 거 축하드리고, 근데 혹시 몰라요, 나중에 뭐 고장이 난다거나 무슨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괜히 좀 말 못한 게 찝찝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문제없이 키보드 잘 작동하니까 친구한테 이실직고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내가 예전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놀래서 이렇게 닦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면은 친구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럼 정국 예스올로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 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님, 요즘 여름 노래를 들으니까 제주도에 가고 싶어지네요.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제주도 요새 좀 가고 싶어요. 제주도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제주도 엄청 자주 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비교적 남들보다 평일 시간이 조금 자유로웠으니까 진짜 20대 때 제주도 엄청 자주 갔었고 평일날 자주 갔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정말 쌌거든요. 막 만 원대도 자주 발견해가지고 당일날 뭐 왔다 갔다 왕복으로 했었던 적도 많았는데 아 그때 기억들이 좋은데 또 이게 바빠지니까 제주도 잘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조만간에 또 올해 안에는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저의 추억들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7984님, 남자친구랑 강아지랑 산책하고 집 돌아가는 길에 한키라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한키라 최고!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입니다 라고 하셨고, 아유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강아지랑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과 두 명과 이 산책을 하는 게 얼마나 좀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좀 늦은 밤에는 산책할 만합니다 요새. 그래서 좀 몸 좀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늦은 밤 한키라와 함께 여유 되시는 분들은 산책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영우님의 신청하신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그리고 7984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올게요.

이영훈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에 이어서 7984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철님, 이번에 나온 영케이님 신곡들이 다 좋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 쉬거나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청취자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영케이 집으로 향한다. 아, 정말 뭐 제 동생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허진호 감독님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봄날은 간다.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아시죠, 여러분들? 아무튼 허진호 감독님으로 제가 감성 채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민철님의 신청곡 영케이 집으로 향한다 이어서 마침 또 해피데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첸 최고의 행운까지 듣고 올게요.

0: 성형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1: 참마디 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한해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들어왔네요. 혼자 다니는 거 은근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원래는 좀 이렇게 집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혼자 다니는 좀 장점이 또 있죠. 일단 누군가의 호흡을 내가 그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걷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다닐 수 있게 용이하게 좀 다니는 것도 좀 편하고, 뭐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끔은 이렇게 혼자 다녀도 뭐 외롭다기보다는 좀 해방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혼자만의 시간 잘 보내는 게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998님도 오랜만에 좀 뭔가 혼자 다니신 것 같은데 만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일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폴킴의 뉴데이 페어링 해볼게요.

폴킴 뉴데이 듣고 왔습니다. 지명진님, 수요일에도 한키라 들었는데 자이로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밤 라디오에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래는 데이브레이크, 오늘 밤은 평화롭게 페어링합니다 라고 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자이로씨 뭐 연주 잘하는 거야 다 알고 있지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저음 목소리 굉장히 좋은데 또 너무나 고맙게도 그 좋은 목소리로 여성 목소리도 흉내내죠. 뭐 중국말도 해줘.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동생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또 내려놓고 우리 한키라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우리 중재사마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또 우리 자이로의 목소리에 또 집중하시는 분이 또 계셨네요. 이제 마지막 주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선희님, 저는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대프리카 대구에 사는데요. 오늘 너무 걸었더니 힘드네요. 태연 기억을 걷는 시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 또 공교롭게 이제 우리 선희님도 대구에 사셔가지고 콩으로 듣고 계시겠죠. 아, 진짜 여름 더워 죽겠는데 대구, 아, 참 상상 안 되긴 합니다. 한여름에 대구를 가본 적이 진짜 예전에 정말 그 공연 때문에 혹은 뭐 행사 때문에 갔던 기억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뭐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도 엄청 덥고 전국적으로 다 뭐 너날 것 없이 다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요새 2주에 한 번씩 전라도권도 가고 있는데 전라도권도 굉장히 덥고, 아무튼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최대한 걸을 수

0: 밤 10시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8214님, 엄마가 반찬을 잔뜩 싸주셨는데 집에 와서 하나씩 꺼내 먹다 보니까 결국 밥을 두 공기나 먹었네요. 혼자 살면서 집밥이 제일 그리웠는데 엄마 손맛은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는 본가에도 한번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고, 아 참, 이 밥을 두 공기를 먹었다, 이거는 뭐 진짜 내가 이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많이 먹는 거라기보다는 이 진짜 반찬 맛있어서 밥도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뭐 TMI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밥 두 공기 안 먹어본 적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 생각보다 밥은 한 공기로 이제 끊는 스타일인데 간혹 진짜 저도 이제 부산 내려가지고 맛있는 반찬이 있다든지, 뭐 진짜 왜 밥 없이는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간장게장, 뭐 혹은 뭐 이렇게 좀 계속 비벼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약간 이런 젓갈, 뭐 김, 뭐 이런 것들은 밥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아무튼 또 엄마 반찬은 무적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본가 또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요즘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이 노래가 발표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듣고 올게요.

자미로콰이 버추얼 인센리티에 이어서 얼바노 내 탓이 집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5187님 밖에 택배가 한 3개가 와있는데 분명 시킨 기억이 없어서 뭐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충동 구매한 옷들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사는 버릇이 있는데 지난달에는 옷을 꽤나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도 과거에 제가 미래의 저한테 선물 보내준 기분이라 괜히 좋았네요 라고 하셨고 또 마인드셋이 굉장히 위너의 마인드셋입니다. 근데 저도 간혹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좀 이게 충동구매라기보다는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 택배 좀 시켜버리는 타입이라 특히나 이게 해외 배송하는 것들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뜯어보면은 선물 같을 때가 간혹 있죠. 이 밖을 봐도 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뭐 좀 뜻밖의 좀 이벤트 같은 느낌도 들고 5187님도 까먹은 택배를 받는 게 과거의 내가 미래 나한테 선물해준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아주 기분 좋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최수연님 주말에 대청소를 했는데 소파 구석에서 잃어버렸던 무선 이어폰 한 짝을 찾았어요. 근데 새 거 산 지 딱 일주일 됐거든요. 잃어버린 물건은 새로 사면 나타난다는 말이 진짜인가 봐요 라고 하셨고 특히 이어폰이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나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왜 채소마켓 같은 데 보면은 한 짝만 파는 경우 정말 많고

먼 곳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동안 버틸 힘이 되어줘서 고마웠다고. 새로운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한다. 든든한 친구와 작별하는 내일의 맛. 갈비탕.

0: 최유리의 노란봄 듣고 왔고요. 오늘은 3044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각자 뭐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작업실이든 본인만의 공간에서 좀 숨 쉴 공간 혹은 머리를 좀 정리할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잠깐 앞에 나가서 뭐 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아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나 봅니다. 느티나무. 근데 제가 사연 듣다가 문득 떠오른 게 그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 버팀목이 나무 목자였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 버팀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뭔가 좀 기댈 수도 있게 우리에게 좀 위안을 주는 나무라는 존재가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또 갈비탕 추천해드렸는데 뭔가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위로를 주던 장소가 떠나서 좀 허하시잖아요. 그 허함 갈비탕 시원하게 뜯으시고 좀 채워 넣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갈비탕 추천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꿈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쇼리실라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여름 디저트송들을 모아왔습니다. 제니크처럼 집에서 여름 휴가 보내시는 분들은 이 여름을 함께하는 음식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프닝에서 들은 팥빙수처럼 여름에는 더위를 날려줄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름 간식의 대표주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유나의 아이스크림, 정은지가 피처링 한 한혜의 여름 아이스크림.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여름 디저트 송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여름 간식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여름하면 제철 과일도 빼놓을 수 없죠. 여름 제철 과일 노래들 세 곡 들어볼게요. 루시의 수박 깨러 가, 카이의 피치스, 욕집 남자의 참을.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819번님께서 더울 때 차가운 물로 씻기보단 잠시 서늘한 곳에 앉아 쉬는 게 더 도움이 된대요. 너무 찬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열 배출이 어려워지거든요. 더운 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폴디가 이 문자 꼭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약간 어릴 때부터 더우면 등목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웠구나. 내가 열 배출이 안 돼서 그렇게 더웠었구나. 어허, 어릴 때는 그 한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온몸에서 열이 계속 났어요. 약간 그 약간 과장 보태면 약간 몸에서 이렇게 스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근데 1819번님이 알려주셔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물로 씻는 것보다 서늘한 곳에 앉아서 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919번님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차 시트에 쏟았어요. 딸기향이 차 안 가득 퍼지네요. 내부 세차 맡겨야 할까요? 속상합니다. 단백질 러버 폴디는 차에 안 섞게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쉐이크. 액체로 섞은 상태에서 쏟았느냐 가루로 쏟았느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액체로 섞은 상태겠죠. 아, 진짜 이거는 네, 내부 세차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마 세균 번식이나 냄새가 지금은 딸기향이지만 내일은 딸기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딸기가 막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일단은 글쎄요, 가죽 시트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젖은 수건이나 뭐 젖은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나서, 아 몰라요, 일단 물티슈로 좀 닦아요. 근데 가죽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닦아야 될 것 같아. 그 단백질 그 오래되면 나는 냄새 아시죠? 네, 안 좋아요 그거. 네. 3641번님께서 동생이 가을에 출산 예정이에요. 저희 집 첫 아이라 다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귀뚜라미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귀뚜라미 농장이 있어요? 일하면서 뚜라미들 우는 소리 들으면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것 같고 정말 힐링돼요. 뚜라미들 생각하며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신청합니다. 기승전결. 아, 그쪽 뚜라미들은 뚜루뚜루 뚜루뚜루 이렇게 우는 거예요? 되게 세련이다. 진짜 귀뚜라미 농장은 귀뚜라미를 기르는 곳이에요? 귀뚜라미를 그러면 길러서 먹어요? 아니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귀뚜라미 뭐 튀겨 먹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식용 귀뚜라미를 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근데 보니까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곳인가 봐. 아니 얼마나 귀한 첫 아이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저는 코가 예민한 편입니다. 멀리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고 메뉴를 맞춰버릴 정도죠. 어? 이거 족발 냄새? 어, 이건 왠지 베이컨 들어간 햄버거 냄새? 그래서 저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빨래 잘못 마른 냄새 때문이죠. 다들 그 향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향이 제 코끝을 스치면 범인이 저일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아, 난가? 아,

아, 어떡하지? 진짜 나야? 진짜 나한테서 나는 거야? 집에 갈까? 아, 오늘 옷을 하나 살까? 아, 당장 이거 버려버릴까? 아, 어떡하지? 아, 내 자신, 아, 너무 싫어. 저 어떡할까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미리 체크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화도 나고 냄새나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못 견디겠는데 저 다시 집에 갈까요? 아님 하나 살까요?

와서 일단 뭐라도 좀 뿌려봐요. 샘플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 경험상 향수를 뿌리면 안 됩니다. 향수는 악취를 좀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 탈취제 종류, 탈취제는 오히려 이 향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얘들이니까 탈취제를 일단 뿌려보시고요. 뿌렸는데도 아 본인 느끼게 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난다 싶으면 요럴 때 쇼핑하는 거죠. 어떻게 귀찮게 또 집에까지 갔다가 와요. 네, 이게 뭐 난 좀 냄새에 좀 무뎌, 나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쁜 현대사회 살다 보면. 근데 본인이 못 견디겠고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인 케이스에는 차라리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 냄새 때문에 신경 쓰여서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근처에 뭐 사고 싶었던 옷이 있거나

것들 이 쇼핑, 소비를 했을 때 오는 이 만족이 있죠.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2 플러스 1도 돈 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물론 뭐 평소에 사고 싶은 거 바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아껴놨다가 뭔가 쿠폰이 온다거나

0: 한번 쓸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네. 이참에 발견했을 때 한 번에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매번 신경 쓰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쉬우니까요.
1: 0423번님께서 공시 준비 중인데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외우며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에 특근에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남은선님께서, 저희 신랑은 지구 지키기

여행 가거나 이런 거 좋을 수도 있지만요, 나에게 맞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휴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또 이렇게 너튜브로 파도 소리까지 틀어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럴 때 맛있는 것까지 배달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달 앱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언제든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조이의 Love Splash.

저도 혼자 재밌게 놀고 있다고 티 팍팍 내고 싶은데 현실은 밀린 집안일이나 하고 있네요. 폴디가 뭐 할지 추천해주세요. 하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 이 말이죠. 네. 아, 저는 이렇게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서 오랫동안 앨범을 못 내고 작곡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과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남들만을 위해서 곡을 쓰고 싶지 않아 해서 대형 기획사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앨범을 안 내주니까 사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나와서 사실 이 미국 같은 대형 이 음악 사회에서 혼자서 정말 이 인디비주얼 아티스트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경쟁도 심하고 워낙에 자본력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에라는 이 여성 싱어송라이터는요 혼자 앨범을 계속 발매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상도 많이 받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기본이고 그리고 음악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약간 랩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속사포로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리듬감도 너무너무 좋고 일단 목소리가 약간 재즈하면서 뭐랄까 약간 선우정화 누나도 생각날 법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까랑까랑한 톤도 있고 되게 매력적인 보컬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도 너무 재밌지만 가사를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주는 이 리듬감과 이 발음이랑 이 톤에서 오는 즐거움이 상당히 큰 그런 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오늘 한번 이 노래 준비해봤어요. 예전에 이선희 선배님의 제이 이런 것처럼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있잖아요. 이 노래도 수잔 하고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마크 랜슨 그리고 라이의 수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0: 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

선물 이런 노래입니다. 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아니 이 노래가 어떻게 아들과 함께 통할 수가 있죠? 이 노래도 리메이크가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제 기억에도 없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님께서 취향이 좋다. 네. 저희 세대에 이 노래 모르면 진짜 안 되거든요. 네. 핸즈업 퀴즈 타임. DJ DOC의 DOC와 춤을, 이 노래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춤이 하나 있죠. 양손을 엄지척한 상태로 덩실덩실 거리는 동작.

DJ DOC의 DOC와 춤을 그리고 클론의 도시 탈출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DOC와 춤을의 메인 안무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관광버스 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록 저는 관광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 싶긴 한데 그 왠지 그 이 어깨랑 손이랑 같이 움직이는 요 느낌 아시죠? 흥이 절로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흥이 나면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 두 개가 앞으로 나가버리는 약간 본능, 약간 DNA

잠시 후에 다시 도전해주세요. 9157번님께서 주말엔 집에서 뿅플릭스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폴킴님만의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방신기의 하이야이야 여름날 신청합니다. 하이야이야이야 라면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날까요? 네. 저만의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요?

혈당 낮추는 애들 그런 거 먹으면서 하면은 약간 나 건강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도 좋아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9157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동방신기의 하이야야 여름날.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니까요. 꼭 마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한경미님께서 홀로 제주도 올레길 걷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덥지만 가광 들으며 찜질 힐링 중입니다. 혼자임을 잊을 수 있게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심지어 제주도면은 왠지 더 더울 것 같거든요. 네, 아 올레길 걷는 거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그래도 그 가광 들으면서 걷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신나는 노래 많이

0: 6522님께서 저는 스파게티에 고추를 넣어 먹어요. 그래야 맛있더라고요.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기리 신청합니다.
1: 저도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약간 크림이한 거 먹을 때는 매콤한 고추 같은 거 너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7779번님께서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듣고 싶어요. 내꺼 하잔 말 듣기 좋지 않나요? 7779번님 그럼 내꺼 하자.

0: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샴푸의 요정의 원곡자를 맞춰달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2번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괜히 약간 알면서도 설탕인가? 잠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주세요. 주말 핸즈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팔 아프셨죠? 이제 편하게 everybody put your hands down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래서 러닝, 축구미라도 잠깐만이라도 해보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뒹굴뒹굴 하면은 훨씬 더 꿀맛이겠죠. 오늘 끝곡으로 K8121번님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잘 자란 몬스테라가 보여주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비바람을 견디면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잎들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잎이 갈라진 모습으로 진화하는 거래요. 시련에 유연하게 맞서면서 동시에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내면을 지녔다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식물도 사람도.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위대로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

내 에너지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더운데 열받죠? 더덥습니다. 열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자. 자, 집에서 나가자. 이거부터 하세요. 5977 이분에게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비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에어컨 기사님 언제 오실까요? 아, 오늘 접수를 해도 이번 주에 오실까? 기사님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비행기 한해 문세윤 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박지은 씨. 방학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어디서 봤는지 옛날 도시락이 먹고 싶다네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분홍 소시지 사서 굽고 있어요. 들기름에 김치도 볶고 달걀 프라이도 해서 도시락에 올려줄 거예요. 우리 딸의 소확행 제가 책임집니다. 그쵸, 옛날 도시락 같은 건 진짜 어디서 봐야지 이걸 알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냥 급식이나 뭐 이렇게 먹고 도시락은 아마 가족과 놀러 갈 때나 뭐 이럴 때 정도. 야, 우리가 이 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영양 뭐 이렇게 뭐 영양소 이렇게 뭐 6대 영양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중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밥 그냥 꾹꾹 눌러서 담고 이게 다였습니다. 아, 참. 그래도 우리 그거 먹고 잘 자랐는데. 박지은 씨, 맛있게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간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원령 씨, 고양이를 위해 캣타워를 장만했는데 거실에 두니 주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실 가구 배치 싹다 바꿨어요. 혼자 가구 옮기고 도배도 시작. 그러다 보니 바닥 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트까지 바꾸느라 일주일 걸렸습니다. 와,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와, 대단하십니다. 스킨케어 세트 양원령 씨께 보내드릴게요. 리센, 러브어택, 아이브, 러브다이브, 아일릿, 빌려온 고양이.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0: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젊은 시절의 소원이 대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것이었던 누군가 너무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요. 문득 깨달았대요. 더는 그걸 하고 싶지 않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겠죠. 지금 하고픈 그 일 지금 해보시고요. 지금 듣고픈 음악 지금 보내주시고요. 선셋 뮤직.

김건모 빨간 우산, 박기영 블루스카이였어요. 8890 젊었을 땐 땀이 별로 없었는데 3년 전부터는 마치 굵은 소나기처럼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빨리 추운 겨울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신청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신청곡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시간 Sunset Music 1323

H&N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도인장 명인 김민지 황태도인장, 도인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우리 뇌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새로 고침 해볼까요? 배에 힘 딱 주고 기분 좋은 톤으로 월요일 너무 좋아!

였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억텐일 수밖에 없네요. 이게 참 월요일이라는 요일이 또 쉽지만은 않은 요일이잖아요. 하루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주말을 보내고 와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된다니 하는 지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마침 오늘이요, 여러분.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아, 이제 8월도 시작이 됐고 점점 이제 2026년의 중반을 넘어섰죠.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8월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힘나게, 조금은 지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이라도, 말만큼이라도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의 사연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

이클립스 I'll be there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418님께서는요. 밤샘 근무 중입니다. 다행히 밤새 큰탈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쳐갑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네요. 진행자님, 이른 아침인데도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밤샘 근무 하셨군요. 3418님. 큰탈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뭔가 좀 막중한 엄청난 어떤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나 봐요. 마치 저희 아나운서들이 당직 근무, 그 숙직 근무 하는 것처럼 밤사이에 저도 숙직 날에는 속보가 터지진 않을까, 갑자기 보도국에서 날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 졸이면서 잠을 쪽잠을 자는데 왠지 3418님의 문자를 보니까 그 순간이 떠올랐네요. 얼른 퇴근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3418님 고생 많으셨어요. 홍석현님께서는요. 7월을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해서 뿌듯하네요. 이번 달도 열심히 해볼게요. 희망곡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신청곡에 이어서 희망곡이라는 단어는 오랜만에 듣네요. 희망곡 신청해 주셨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 뭐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시간이 매일매일 이런 얘기 비슷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빠르다 빠르다 해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와 진짜 7월이 됐을 때도 시간 진짜 빠르다 이랬는데 어느덧 달리고 달려서 8월이라니 저는 진짜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건 뭔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더더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천천히 가도록 조금 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월도 우리 상아와 함께 상쾌하게 아침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곡 띄워드릴게요.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그리고 조이의 데이 바이 데이.

홍석현님께서 신청하신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그리고 조이 데이 바이 데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종근님께서요. 허유원 아나님 상쾌한 아침 너무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취직하고 출근길 3일차에 듣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월요식 식회도 잘 듣고 있답니다. 앞으로 상쾌한 아침 허하나님과 함께할 출근길 미리 감사드려요. 출근 시간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7시까지 가야 해요. 적응 잘하라고 응원받고 싶어요. 오늘도 아자! 우선 아 종근님 취직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뭔가 문자를 보아하니 이분 씩씩이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상하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시면서 7시까지 출근을 하게 되시면서 상하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기분이. 우리 종근님 앞으로도 쭉 출근길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월요식식회에서 같이 직장생활 꿀팁들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1세기 생활백서에서도 나름 직장생활, 사회생활 꿀팁들 그리고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또 머릿속에 탁 정립을 해놓으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쓰시고요. 그리고 일하실 때도 진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아 나 왜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지 할 수 있지만 눈 뜨고 나면은 금방 그 신입 시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근님께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응원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종근님. 0021님께서는요. 다낭 미케비치에서 찍은 일출 사진 보냅니다. 온 세상이 보랏빛이라 정말 황홀했어요. 조식 먹고 햄디와 달달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쉼이에요. 아 너무 좋죠. 다낭. 아, 저는 다낭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0021님 덕분에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다낭의

행사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나 봐요. 2년째 입원을 3번이나 하고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요. 건강 잘 챙기면서

소희님 신청곡 QWER의 내일은 맑음 띄워드렸습니다. 백미경님께서는 여긴 미국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딸내미 저녁 준비하면서

0: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찾으셨나요? 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라고 했습니다. 이 끝부분에 slipping by 라고 들으셨는데 여기서는 잠자다의 sleep 이게 아니고 slipping by 짧은 발음이었어요. 철자는 S-L-I-P-P-I-N-G slipping by B-Y 네, 이 구가 되겠습니다. slip by 라고 하면 어느새 흘러가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이제 해석되시죠? 밤이 어느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예, 특히 주말은 어느새 다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The weekend slipped by so quickly. 이렇게 응용 문장 추천드립니다. Away from me. 이어지는 소절에서 Away from me 라고 했어요.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away from me. 나에게로부터 멀리, 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d she caught my eye through the light. 이어지는 부분에서 미션 문장 확실히 들리셨죠? She caught my eye through the light.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라는 부분 She caught my eye. 그 다음 through the light 라고 했으니까 불빛 속에서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라는 상황입니다. 불빛 너머로 그녀가 내 시선을 싹 사로잡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네요. Then she came right up to me. 그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he came right up to me. 나에게 곧바로 다가왔죠 라고 했습니다. Come right up to someone 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곧바로 다가오다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커피.
1: 아주 경쾌한데요, 그쵸? She said, 그녀가 다가와서 Oh, hi, nice to meet you 라고 했대요. 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Tonight, maybe we could go dance, get up off our feet. 네,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는데 오늘 밤 maybe we could go dance.

because of her.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Let's play it on repeat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Let's put it on repeat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물론 좋고 Let's play it again 아주 쉬운 버전으로도 전달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네,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특히 leave something behind라는 구조를 활용한다면 어떤 대체 가능한 문장이 또 있을까요? Let's leave our worries behind. 네, 우리가 종종 다른 곡들을 통해서 가사 속에서 활용을 했던 구조입니다. Let's leave our worries behind.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네, 이처럼 충분히 응용

0: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872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굿모닝 햄디, 아침에 이렇게 신나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네요. 웨이크업 댄스 댄스 신청곡 에이티즈의 Bad입니다. 요즘 이 곡에 꽂혀 있어요. 포인트 안무에 꽂혀서 바운스 바운스 하며 지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에이티즈의 이 배드 영상이 제 그 SNS 알고리즘에도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이 영상을 계속 봤던 기억이 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포인트 안무 함께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에이티즈의 배.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8892님 사연입니다. 새벽 우유 배달 다니는데요. 언제부턴지 매번 지각을 해서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네요. 지각하고 싶진 않은데 라디오를 들으며 힘내봐요. 조성모의 다짐 신청해요. 아, 이 난감하네요. 저희 상하를 함께 하시려면 지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또 지각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상하와 함께 했으면 좋겠으면서도 어렵네요. 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조성모의 다짐.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I'm gonna let it all go.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종욱님. 오늘도 퇴근 후 출석! 요즘 주변이 다 휴가철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일은 지금이 한창이라 휴가 갈 여건이 안 되네요. 제 마음을 위로해줄 노래 클론 도시 탈출 신청해요. 맞아요, 종욱님. 저희 가족은 저 빼고 여행 갔어요. 휴가 갔어요. 정말 이렇게 요즘 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일할 사람들은 일해야죠.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을 위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욱님 얼른 퇴근하세요. 클론 도시 탈출 들려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0308님! 아침 바다 달리기 정말 기분 좋아요. 요즘 부산은 굉장히 덥지만 아침 바다는 바람도 불고 시원하답니다. 파란 바다와 같이 뛰러 오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요즘에 남부지방이 특히 부산, 그리고 경북, 경상도, 영남

되게 많이 전달해 드렸어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요. 예. 안 그래도 바닷바람 쐬러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 더위 피하러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달해 드렸었는데 우리 0308님 이렇게 더위 바닷바람 쐬시면서 잘 달래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아침에 바다 해안가를 달리기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때 나도 부산 살고 싶다. 나도 바닷가 앞에서 살면서 맨날 맨날 이렇게 해안가 달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0308님 달리기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다. 2288님. 사진 셀카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0308님 그리고 2288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운동 인증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 상하에서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도 같이 듣고 올게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Tears.

0: 냉장고에 뭐 있지? 우리 좀 해먹을까?
1: 어, 어제 먹다 남은 탕수육 좀 있고 뭐 없는데. 뭐 네가 할 거야?
0: 아, 싸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시켜먹기만 하고. 아, 좀 해줄 수 없냐 언니가?
1: 야, 뭐 진짜 내가 해주길 바래? 나 진짜 그 나 부엌 들어간다 나. 어, 나 칼 한번 잡을까 진짜?
0: 아, 됐다 됐다. 내가 또 언니 요리 실력을 알지. 아휴, 내가 할게 내가. 부엌에서 뭔 사고를 치려고. 언니 대신 언니는 이따 슈퍼 가가지고 맥주 좀 사와. 맥주. 아, 시원하게 맥주나 좀 마시자.
1: 아, 오브 코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셰프, 오늘 메뉴 뭐예요? 나는 안심 스테이크 2분하게, 알았지? 나 맥주 사러 간다.

0: 윤현상 밥 한 끼예요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건강을 위해 집밥을 해먹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주제는 밥, 집밥. 우리 철규 씨 요리 잘해요? 잘하시잖아요.
1: 저 요리 잘하죠.
0: 그렇죠.
1: 요리 뭐 곧 합니다.
0: 제가 알기로는 요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그렇죠. 교양 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식 명인이랑 한 네. 1년 정도 집밥 만드는 걸 했습니다.
0: 어떻게 좀 늘었어요? 그 방송하면서?
1: 방송하면서 더 늘었죠. 왜냐면 제가 해먹는 게 사실 네.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방송에선 쓸 수 없으니까 매번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또 다르게 요리를 해야 돼요.
0: 그렇지.
1: 나중에는 한식 명인이랑 대결하는 것까지 했다니까.
0: 진짜요?
1: 예. 저는 좀 퓨전 한식, 한식 명인은 정통 한식 이렇게 해서
0: 제대로네.
1: 아,

0: 여러분들께서 많이 상하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 저의 주력은 제육볶음. 아무래도 네, 제육볶음을 굉장히 잘합니다.
1: 거기도 고추장 둘, 간장
0: 맞아요. 떡볶이 양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순간 흠칫했어요. 네. 저는 살짝 그 조미료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미료가 몸에 나쁘지 않잖아요.
1: MSG 괜찮죠?
0: 네, 그래서 살짝 넣었어요. 살짝.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 또 이렇게 새벽부터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1: 그러게요. 아, 네.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나?
0: 그러니까요. 그거 고민하면서 박철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요?
0: 원래 급 마무리가 어려운 법이에요.
1: 아, 들을 노래도 좋네요. 네, 네, 이거 들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0: 배고프지만 노래만큼 배부르게 이진아의 배불러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이진아 배불러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1025님 출근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18개월 우리 아들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방학이네요. 뭐하고 놀아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18개월이면은 아직 말은 못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쵸? 아, 제가 박철규 아나운서네 이제 그 집에 동기들이랑 같이 가서 딸, 네, 연재를 봤을 때 놀란 게 그 연재가 이제 누워있고 그 위에 모빌 같은 게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의 활기를 더하고

0: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1: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0: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5849님, 저 중고차 샀습니다. FM 대행진을 들으려고 라디오 주파수를 89.1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미 라디오 주파수 1번이

네, 8월 3일 월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5849님의 오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2개월의 넘버원으로 시작했고요. 5849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경 씨가 네, 식디 굿모닝 제주도에 왔는데 이 시간에 식디 만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하셨고요. 휴가 가셨나 봐요. 오수진 씨도 저도 주말에 언니 집에 가서 라디오 주파수 맞춰놓고 왔습니다. 청주는 다르길래 찾아냈어요 하셨는데 그쵸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왔는데 이제 89.1이 아니라 KBS 쿨 FM인데 주파수 숫자가 좀 다르다 하면은 아, 이 차가 어느 지역에 있던 차구나 어느 지역에서 운행을 많이 하던 차구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5268님도 전주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식대와 함께 여러분 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남겨주셨고요. 우리 8006님 식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휴가라서 집에서 댕댕이랑 듣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보내는 게 참 편하고 좋네요. 하셨어요. 확실히 휴가를 많이 보내시네요. 이번 주가 진짠가 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휴가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는데 차는 또 꽤 있던데요. 그죠? 김도현님. 식디 연차 끝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딱 감기 걸렸습니다. 5월에 감기가 웬 말인지 하셨는데 이제 냉방병일 수 있죠. 그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게 에어컨. 이제 원래는 한 제습 정도 켜고 자면 딱 그냥 시원하니 좋은데 제습을 켜면 더워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뭐 강아지가 집에 와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산책시키고 이러면 야 이게 밤에 한 10시, 11시에 걸어다니는데도 막 진짜 습하고 덥고 막 땀이 줄줄 흘러요. 땀이 줄줄. 아무튼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휴가 가신 분들은 부럽고 지금 이제 안 가신 분들은 또 주무시느라 그리고 또 출근하시느라 고생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가 도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도전장 내주시고요. 잠시 후 4부 8월에도 월요일 아침 변함없이 출석합니다. MC배 허유원 아나운서와 월요식 식회로 함께하겠습니다. 4부에 계속될 수다타임까지 끝까지

0: 아이가 오늘 개학인데 7시 반에 또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요.
1: 네. 7시 반부터 준비 시작이에요.
0: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1: 어우, 지금 그러면 딱 노래 부를 시간이 남아있네요.
0: 맞습니다. 딱 한 2단씩 나왔습니다.
1: 근데 오전에 아내가 일어나면 아내를 회사에다가 데려다주고 와서 또 아기 또 케어한 다음에 학교까지 보내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아, 진짜 이 아빠 대단합니다.
0: 아유.
1: 아기 밥은 뭐 해놓으셨어요?
0: 오늘은 소세지 야채볶음이랑 또 김치랑 오징어채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1: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디저트 체인에서 처음 개발된 양즈 깐루는 잘게 썬 망고와 코코넛 밀크, 펄에 포멜로 알갱이를 얹어서 마시는 디저트인데요. 야, 이거 지금 뭐 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망고와 자몽을 활용한 상큼한 조합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난 7월 양즈 깐루에 대한 검색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홍콩 디저트의 이름 망고와 자몽 조합으로

소통할 때 양측간으로 얘기 또 나오면 아직 안 먹어보진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어. 줄 길게 서고 그런 다음에 홍콩 거잖아, 홍콩 거. 이렇게 바로 또 토크 이어가야 되니까요. 예. 자, 양측간으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고요. 이성민 씨가 아시네요. 용산 그 쇼핑몰에 이거 사려고 줄 엄청 길더라고요 하셨고요. 김문희 씨도 양스깐루는 잘 모르는데 망고 자몽 조합은 맛있을 것 같네요 라고 문희 씨가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답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로 청국장님께서 가루 가루 가루 가루 가루 가루 베이비 복스 느낌 좋아요. 한병만 씨, 자기야, 자기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시루 시루. 조금 아쉬웠어요. 6823님, 고등학교 때 내 별명 밀가루. 어떤 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밀가루가 별명인 친구들이 꼭 있죠, 그죠? 선물. 보배씨 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루.

0: FM의 그 어떤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올드해질 것 같은데 이 오답을 읽으면 읽어요? 아 미선 씨가 지금 멜로디를 보내셨는데 오케이 그럼 부를 테니까 다 모르는 척해요. 알겠죠?
1: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키움증권, 경기주택도시공사, 스피드렉 제공입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부럽다 부러워가 주제입니다. 사소하지만 부러워서 배 아픈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출근하는데 방학이라고 11시까지 자고 제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는 우리 딸 부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즘 우리 딸 팔자가 최고입니다. 라든지 빅뱅 콘서트 티켓팅 성공해서 요즘 매일 디데이 세는 친구 부러워요. 저는 티켓팅 실패했는데 제 친구는 맨날 성공해요. 배 아파요. 라든지 저한테

0: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과태료 500만 원 이런 개정안이 발의만 되고 입법까지 가진 못해서 이거 참 양심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 없으니까 괜찮아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속 키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니 그 주차 공간이 없어갖고 뺑뺑 도는 차들은 무슨 죄야?
1: 이거를 그 뭐 법으로까지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0: 아 그럼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1: 아 진짜
0: 차 되는 데인데 사람이 우리 자리에요 뭐 전세 냈어?
1: 답답합니다 답답해 진짜 인류애 없어지면 인류애. 아침부터 화 많이 나셨는데 일단 가라앉히

0: 저는 햄버거를 꼭 챙겨갑니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 Yes, yes, yes, hamburger. I like it.
0: But 미국 햄버거의 맛을 또 해외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햄버거를 꼭 챙겨갑니다.
1: Yes,
0: 그렇습니다.
1: But I love 불고기 버거.
0: 저는 불고기 버거를 좋아합니다.
1: South Korea, welcome.
0: 그래서
1: South Korea, I like you.
0: 한국에 갈 때는 불고기 버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버거를 챙겨가지
1: yes,
0: 않습니다.
1: Yes, yes.
0: 바로 그렇습니다.
1: Perfect, perfect.
0: Thank you, thank you. 통역입니다.
1: Thank you.
0: 정식 씨를 좋아합니다.
1: I love you.
0: 정식 씨와 함께 방송할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1: I love you, your dog.
0: 그리고 당신의 개를 사랑합니다.
1: Yes, yes.
0: 고맙습니다. Oh, 너무 귀엽습니다.
1: Very pretty.
0: 너무 예쁜
1: Cute.
0: 강아지입니다.
1: Wow.
0: 귀엽습니다.
1: Hello.
0: Wow.
1: Hello, dog.
0: 안녕.
1: Hello,
0: 안녕.
1: Puppy.
0: 안녕, 퍼피. 안녕, 강아지.
1: What's up, name?
0: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지금 나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님, 빠바이.
1: Thank you.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8월 맞아서 새로 들어온 선물이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바닥 클리너까지. 여름철 찐득찐득한 바닥 뽀송뽀송하게 만들 수 있는 선물까지 준비됐으니까요. 선물 챙겨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또 축하 축하 추어 잠시 후에 축하 시원하게 드리니까 경사 많이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그리고 또 콩 게시판 통해서는 선물도 보내실 수가 있고요. 8월 8월 조토 카드가 새로 나왔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그 저희가 좀 흐릿하지만 8월 조토카드 자랑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그 또 헬스장에서 찍기는 해야 돼가지고 저렇게 옷을 입고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찍었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 일이니까 버틸만 했는데 같이 사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 사진을 찍어주면서 좀 밤에 찍으면 안 되겠냐고 꼭 지금 찍어야 되겠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찍고 가자 해가지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네요. 네. 받아가고 싶은 분들 퀴즈 코스터 많이 도전장 내주십시오. 바로 정식이랑 옴뇸뇸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속이 베베 꼬이는 꽈배기입니다. 옴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부럽다 부러워.

정말 나도 너처럼 조금 더 자고 싶다, 너처럼 이렇게 여기서 계속 쭉 있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전 데리고 와버려요. 데리고 와버려요. 얘만 이렇게 그 편안한 모습 볼 수 없어가지고. 이구사님, 주식 안 하는 사람이요. 요즘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마이너스는 갈수록 커지고. 회복은 언제 될까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승자요 하셨는데. 또 FM대행진 또 재밌어야지 또 코스피 지수 올라가니까 정씨가 오늘 또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542님, 오븐 앞에서 이 더위에 빵 굽고 있는 나, 에어컨 앞에서 빵 팔고 있는 판매 알바가 부럽다. 그럴 수 있겠다. 4542님, 그 빵집에서 또 떡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파이팅하고 계신 우리 식식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4429님, 침대에서 푹 자

제대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제가 뭐 더 45도. 나 제발 좀 시원하게 제대로 살고 싶어. 냉방병도 싫어. 제대로 살고 싶어.

0: 조정식의 팬댕진 2부는 메디힐 통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셀레나제,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패드
4: 쇼리 실라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그리고 하트도 많이 눌렀는데.
1: 에너지 장난 아니죠? 네, 건강해야 돼요. 우리 네. 또 지금 X세대가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0: 네. 네.
1: 우리 박도현님도 쭈님 응원합니다. 휴가철인데 힘내세요 하셨고요. 우리 가람 씨랑 희수 님도 쭈님 응원합니다. 벌써 이제 3승 도전을 하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네. 네. 아, 그래서 주말에 네. 그 아이 그 축구 모임에 가가지고 네. 그 친구들 엄마한테도 좀 소개도 많이 하고 이거 콩 어플리케이션 깔으라고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1: 오늘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지금.
0: 아, 오늘 막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요즘 그 뉴욕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수빈이라고 제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딱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수빈 씨한테 온 문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0: 네네네.
1: 수빈 씨가 1295번 맞죠?
0: 네, 맞아요.
1: 하준이 엄마, 미나 언니. 뉴욕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온통 한국말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아, 집에 왔구나 하는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유쾌한 끼쟁이 우리 미나 언니가 3승에 도전하며 라이브로 목소리까지 들려주니까 행복이 두 배입니다. 미나 언니 5승까지 쭉 가서 매일 아침 즐겁게 해줘. 뉴욕에서 온 친구도 응원 팍팍 보냅니다. 언니 파이팅! 귀염둥이 하준이 파이팅! 이렇게 남겼어요.
0: 아, 수진아 고마워.
1: 제가 자체적으로 좀 음성을 이렇게 연결해봤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0: 아니에요. 딱 그렇게 밝은 스타일 지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수빈 씨 네. 또 응원까지 받으면서 가봅니다. 쭈니!
2: 네.
1: 쭈니도 우리 엄마 파이팅 한번 해야죠. 엄마

0: 좀 슬픈 뮤트였어요. 제일 좀 힘든 순간이었었는데 한 번도 안 계시군요. 아니 93년생이면은 지금 한창인 나이인데 우리 넷이서 막 이렇게 주말에 놀러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면?
1: 그래서 저희끼리만 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끼리 놀고.
0: 아니 왜 그러냐고. 어디 뭐 클럽도이라도 좀 가고 좀 해야죠. 뭐 이렇게 미팅이라도 좀 하고. 아, 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뮤트.

0: 자,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희찬과 준입니다. 하나, 둘, 셋.
1: 희찬.
0: 아, 느리네. 아, 희찬 씨가 느려. 자, 빨리 외치셔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이고요. 문제 읽으면 중간에 제 문제 끊고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네, 네, 문제 드립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름에 먹는 수박은 갈증을 풀고 열을 내리는 데 탁월하다고 전해지는데요.

0: 아, 너무 기분 좋게 또 백화점 상품권 뽑으면서 내일 4승으로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빠이빠이.
1: 네, 빠이빠이. 네,
0: 아, 이 준이 너무 좋아하네요. 집 떠나간다. 아, 정현호 씨. 집 떠나간다. 이 표현이 이제 또 우리 X세대 형 누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야, 집 떠나간다. 어, 시끄럽다. 자, 아, 청취자분들께도 바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식탁에 미식의 즐거움을 남기고 간 인물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달콤한 귤, 강원도의 감자, 당도 높은 참외, 그리고 속이 꽉 찬 김장 배추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농산물의 품종을 개량한 인물인데요. 특히 한국에 씨 없는 수박을 보급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한국 개량농업의 선구자로 국가적인 공적을 남긴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우장춘, 2번 딕펑스 비바청춘, 3번 짜장면 두개 빨리요 공화춘. 네, 세개 보기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제치는 오답 더슬의 오답

0: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우장춘이었습니다. 우장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아, 우리 커피땅콩님이 아춘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 좋아요. 선물 드립니다. 적절한 그 또 멜로디였고요. 7432님이 욱하는 우리 아빠 최영춘, 네, 남겨주셨고, 5749님 아무리 생각해도 93년생 남자 넷은 우중춘.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아, 우리 386세대 형님들 또 이거 해야지 또 개운하게 오늘 출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대성 씨가 부부라바부바바 유치원 아빠들 살다도 없으면 안 들어도 부부라. 개운하실 것 같아요. 네,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송소진 씨와 함께 날씨 체크하고 바로 뉴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진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인데요. 오늘 더위 괜춘, 안 괜춘,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어제까지는 서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고 경남 양산은 어제 42.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부터는 동풍이 불어와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7도, 광주 3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와 양산 39도까지 오르겠고 부산 35도, 강릉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연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뉴스는 폭염 소식입니다. 네. 어제 경남 양산에서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이 됐는데요. 기온을 높이는 여러 이유가 겹쳤다고요?
1: 네, 그 어제 42.5도였습니다. 연일 이제 최고 기록을 깨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난 데에는 일단 아래층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요. 위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있어서 이중으로 지금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서풍이 높은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양산은 가지산, 신불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라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 비가 적게 와서 토양의 수분이 지금 26%에 불과한데 일사량은 평년의 135%거든요. 그래서 네. 기온을 더 끌어올렸고요. 근데 이런 폭염이 이제는 수도권 등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풍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과 대전이 낮 최고 기온이 37도, 뭐 광주는 39도까지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더위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야, 말이 됩니까? 42.5도는 저희 진짜 못 들어본 숫자네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0: 건강 걱정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데 여름 폭염에 심근경색이 더 위험하다고요?
1: 네, 보통은 이제 겨울에 심근경색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가 여름이 겨울보다 13,500명 넘게 많았습니다. 원인은 탈수거든요. 네.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생기고요. 그러면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염일수가 31일이었던 2018년에는 폭염일수가 절반 수준이었던 2017년이나 19년보다 이 심뇌혈관 질환 부담이 4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하루 종일 마라톤을 하는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도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고령층이 위험한데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수분이 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한두 시간마다 한 컵씩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0: 네, 수분 보충 또 네. 양산 네,
1: 맞습니다.
0: 잘 쓰셔야 되겠고요. 이제 또 실내에서도 에어컨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전기를 좀 아끼려면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켜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요?
1: 에어컨이 이제 인버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은 저전력 운전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한 채 계속 켜두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구형인 정속형은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반복 작동하기 때문에 2시간쯤 쓰다가 잠시 꺼두는 게 절약에 도움이 되고요. 인버터형은 90분 이내로,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내로 외출할 때는 그냥 켜두는 게 좋고 또 방문을 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 거실 전용 면적 43제곱미터 주택에서 방문을 한 개 닫으면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0: 고양이는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 MC배 허요한 아나운서와 함께 월요식식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명 개인 카페 수제 레모네이드 같은 허유원 아나운서.
1: 반갑습니다.
0: 네, 두 분과 여름을 잇는 수다 타임을 함께 해볼 텐데요. 그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요. 네. 홍콩에서 네. 유행이 시작된 네. 요즘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양쯔깐로.
1: 아, 양쯔깐로.
0: 우리 또 허유원 아나운서가 또 FM 대행진에 또
1: 홍콩 사람으로서
0: 홍콩통 아니겠습니까? 네. 어때서 드셔보셨어요?
1: 어, 네. 근데 저는 홍콩에서 먹어보진 않았고 네. 여기 팝업 할 때 그
0: 홍콩에서
1: 여기
0: 그렇게
1: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서 오. 먹었습니다.
0: 아니 왜 홍콩에서는 왜?
1: 제가 유학을 했을 때는 양쯔깐루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유행을 안 했었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때 이제 망고 디저트들이 많긴 해. 홍콩이 유명하긴 한데 이 양쯔깐루가 유행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 아, 그래요? 네.
0: 양쯔깐루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1: 그것까진 잘
2: 아, 보통 이름 뜻은 알지 않나?
1: 아, 뭐 망고 요거트 이런 느낌.
0: 그럼 이제 홍콩
1: 같은데.
0: 유학파 네네.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의도 직장인이라서 좀 지금 먹어본 거네요.
1: 네, 저는 뭐 워낙 디저트 트렌드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먹어본 거죠.
0: 양쯔깐로.
1: 맛이 네 은근 건강한 맛이에요. 이게 그릭 요거트가 올라가가지고
2: 오,
1: 그리고 그 위에 사고 펄 같은 게 올라가는데 네. 그게 되게 별미입니다.
0: 야, 네.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1: 비싸요. 아무래도 이게 이 수입된
0: 1인분으로 파나요?
1: 그 망고 통짜를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쪽에다가 이제 요거트랑 그 다음에 자몽 그 속살 같은 거.
2: 맛있겠다.
0: 네. 근데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긴
1: 하네. 꽤 비쌌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나. 그래서 만 원 언저리 했었어요.
2: 야, 비싸네. 오,
0: 야, 1인분.
2: 비싸다.
0: 만 원
2: 언저리. 그보다 비싸네요.
0: 야, 그 정도면 이제 국밥이랑 경쟁인데.
1: 어. 갑자기 양쯔깐루는
0: 오늘 네. 양쯔깐루가 유행이라고 아까 이 소식을 전해서
1: 아~
0: 홍콩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허유원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2: 그럼요. 네.
1: 맛있죠.
2: 양쯔깐루 먹고
0: 자, 싶다. 이렇게 그 날씨가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1: 아,
0: 날씨.
1: 아, 너무 더워. 더워요, 진짜.
0: 수트를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아니. 네. 오늘 뭐
0: 수트를 입고 또 이제 풀 세팅으로 지금 또 헤메까지 지금 다 받으신
2: 거예요.
0: 어,
2: 그럼요, 그럼요. 가끔 이렇게 또 FM 대행진에 네.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멀끔한 모습으로.
0: 어, 무슨 일이에요?
1: 앞머리에 엣지가 살아 있어요.
2: 네.
0: 아니 그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2: 오늘 뭐 FM 대행진을 위해서 아. 이른 아침부터.
0: 아, 불후의 명곡 하시는구나.
2: 네.
0: 3017님이 그러네요. 지난 토요일에 MC 벤님 일터에 다녀왔어요.
2: 어허, 토요일?
0: 처음에 소개를 안 하시고 바로 멘트를 하셨는데 멘트를 처음 듣자마자 최고의 MC, MC 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 아, 수준 높으시네요. 야, 토요일 날 그
1: 수준 높으시네요.
2: KBS 한가위 대기에 이승철 네버엔딩 스토리를 인스파이어에서 아~ 이제 진행을 했는데
0: 인천 가서
2: 맞아요. 한 마녀 분 정도 오셨거든요.
0: 네.
2: 꼭 그날 이승철님의 명곡 한 30곡을 쫙 들었는데 네. 꼭 그 설 명절 당일날 KBS 이텔레비전을 통해서 꼭 본방사수
0: 현장에서 듣고 오셨으니까 그럼 네.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그리워 까지만 갈게요. 네. 노래 약해요. 노래방 기계에는 강한데
1: 100점이신 분이
2: 노래방 기계에는 강한데
0: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살이 빠지고 하면
2: 네.
0: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 뭐 이렇게 좀 이제 또 인연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이제
2: 그러니까 이제
0: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평생 태어나서 소개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 네. 어떻게
2: 이제는
1: 그러지?
2: 좀 공식적으로 네. 오퍼를 넣었어요 여기저기.
1: 오~
2: 누굴 만날 준비가 됐다.
0: 들어오고
2: 좀 다가와라. 들어오지도 않는데 공신을 때린 지금 8월 1일자로 때려서 지금 아직까지
1: 지금 8월 3일이잖아요.
2: 그러니까 3일 동안 네. 뭐 별다른 연락은 없고 공식적으로 이제 소개를 받겠다.
0: 그 이제 그 칸이 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나이가 칸?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 그 시청률 타겟이죠. 2049.
0: 2049
2: F. 그래서 지금 가리지 않고 지금 가릴 때가 아닙니다.
0: 2049면 다 된다.
2: 2049 다 됩니다.
1: 시청률 타겟으로.
2: 시청률 타겟으로 갑니다.
1: 2049.
0: 20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1: 그거는
2: 3049로 바꿔. 네.
0: 3049.
1: 3049로 네. 바꿔 보시는 걸로.
0: 자, 우리 그 MC 배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내가 좀 나도 손 한번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2: 도와주세요.
0: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네.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도 좀 같이 남겨주시면
1: 재밌겠다.
0: 감사하겠어요.
1: 공개 소개팅 느낌으로.
2: 네.
0: 자, 월요일식 식회 오늘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주제 우리 팀장님, 부장님, 상사들의 언어입니다. 제가 생각한 주제인데요. 사장님, 부장님, 상사들이 사용하는 그 세대 언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2: 있죠.
0: 요즘 MZ들은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들인데 오늘은 이 부장님 언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디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일단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옷에 관심이 좀 많은데 매일 제 옷에 참견을 하세요. 오늘

0: 하지 않니?
1: 루즈.
0: 보통은 립스틱, 뭐 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꼭 루즈라고 하세요. 아는 척은 하고 싶으신데 쓰는 언어가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네요.
2: 맞아. 근데 네. 저도 뭐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네네. 루즈나
3: 루즈. 나도 루즈라고 그러는데.
2: 메이커 뭐 이런 걸
0: 루즈가 루즈라고 꼬시더라. 루즈. 루즈.
3: 루즈 뭐니?
2: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그럼 네. 유원 씨가 생각할 땐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0: 아니 루즈는 어디 무슨 예 좀
3: 아니

0: 왔어?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루즈 무슨 색 발랐어?
1: 오, 그리고 네. 저희 부장님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2: 멜로디를 얻는다든지.
1: 아, 이번에 또 김혜수 나오는 드라마 얘기하고 있는데 난 김혜수보다 요즘 탤런트 그 누구냐 한 너무 한가히 좋더라.
2: 우리 또 형님들을 또 너무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네. 너무 누가 또 탤런트 이렇게
1: 뭘 먹어 탤런트.
0: 탤런트.
2: 탤런트.
0: 탤런트.

0: 님 아니면 부장급인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세대만의 언어들 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은 배달의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장님들 지금 이제 또 휴가 많이 가셨으니까
1: 그럼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0: 좀 실명도 좀 넣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악뮤의 200%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악뮤의 200% 듣고 왔고요. 우리 MC배 허유원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우리 팀장님, 부장님, 상사들 언어가 주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우리 강보람님께서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2: 맞아, 맞아. 그
1: 맨날 이렇게 좀. 자꾸 소문나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많이 쓰는데.
2: 네, 뭘 먹어야 오늘
1: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러니까. 이렇게.
0: 이거는 이제 좀 아래로 내려왔죠, 그렇죠?
1: 네, 네, 소문 나야 됩니다.
2: 맞죠, 맞죠.
0: 갑자기 이걸 보니까 옛날에 몇 시냐고 물어보면 네. 서울시 여러분 하던.
2: 너무 고전 아니에요? 네,
0: 인천시 여러분, 네, 광주시 여러분,
1: 그 정도는 네,
0: 많이 또 했었는데 네. 강보람 씨도 일단 후보로 올라갑니다.
2: 네. 그럼요.

0: 급대.
1: 형도 팀장님 급이에요.
2: 아 그래요? 오.
1: 형도 팀장님 급이고 네. 저도 팀장님 급이고 아, 우리 또래에서 지금 벌써 대표하시는 분들도 아, 많이 계세요.
2: 네. 네. 그렇군요.
1: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0: 아 이거 되게 김채원님 우리 네. 이사님 자주 하는 말 더워서 화장이 뜬다 분 좀 발라야겠다 해요. 분.
1: 분 많이 쓰지.
0: 분칠하고 올게요. 분. 오, 아, 분 많이.
1: 분 발라야겠다.
0: 분 좀 발라야겠다. 이렇게.
2: 김채원님. 박도훈님께서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진짜? 라는 말을 제 밑에 부서 밑에 직원들의 표정이 묘해집니다. 젊은 친구들 이런 말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2: 처음이다. 아,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0: 이런 말 안 쓰나 봐요 요즘에.
2: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0: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1: 아니 그. 허유원 아나운서는
0: 이 사이에서 힘드네요.
1: 해외 생활도 좀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옛날 말들을 좀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해외 생활한 거랑 관계없이 옛날 사람인 거니까요.
1: 그렇죠. 이거 좋다. 구사구사님 네. 일 처리를 빠르게 했을 때 우리 유원 씨 날샌돌이야.
0: 날샌돌이야.
2: 날샌돌이야.
0: 아 이거 진짜 옛날 말 날샌돌이 뭐뭐 도리 뭐뭐 순이 이런 거.
2: 좋아하시죠?
0: 똑순이야, 똑순이. 똑순이야, 아주 그냥.
1: 똑순이 진짜 네. 많이 쓰지.
0: 날샌돌이야.
2: 날샌돌이.
0: 이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7049님께서 떡값이요. 명절 상여금을 그렇게 떡값이라, 저도 처음에 아나운서 처음 왔어요. 떡값으로 쓴다 해서

0: 시계가 고장나면 아이고 시계 밥 떨어졌다, 막내야 시계 밥 좀 줘라 라고 하셔서 막내가 바뀔 때마다 못 알아들어서 저희가 설명해 준답니다.
1: 근데 이건
0: 시계 밥 좀 줘라.
2: 밥 좀 줘라.
1: 이제 그 X세대부터는 이게 병이 있어요.
0: 아 진짜?
1: 뭐 건전지너라라고 네. 할 수 없는 네. 병이에요 이건.
2: 그럼요.
0: 아, 밥을 줘야 되는
1: 시계
0: 거예요?
1: 시계 밥 줘라. 오. 꼭 이렇게 얘기해. 리모컨 밥 줘라.
2: 어. 기름 떨어지면 차에 밥 좀 줘라. 그렇지?
0: 왜? 차에 밥 준다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2: 아니 밥 먹어. 그래요? 오, 점점 말을 할수록 멀어지네요.
1: 정종민 씨. 일 처리가 느릴 땐 이 양반이 군뱅이를 잡섰나.
0: 아 군뱅이.
2: 그렇죠. 느리면 군뱅이라고 표현을 하죠.
0: 진짜? 네. 군뱅이.
2: 군뱅이.
1: 아 너무
2: 지렁이 웃겨. 군뱅이. 맞아요. 근데 아. 이런 용어들도 있지만 저는 부장님 하면 생각나면 이거 뭐 이렇게 컨펌 받았냐고 자주 해서 막 너 뭐 부대표님 컨펌 받았어?
0: 어, 대표님 컨펌 받았어?
1: 컨펌 많이 쓰지 않나요?
0: 컨펌 네, 컨펌 그러니까, 많이 쓰죠. 컴펌.
2: 이런 건 괜찮은 거죠?
1: 아, 괜찮은 거예요.
2: 어, 뭐 하는
1: 지금 아예
0: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본인이 다 쓰는 말을 네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지경에 이르셨군요. 네.
2: 컨펌 받았어? 이런 건 괜찮죠?
1: 9344님, 저희 과장님 아, 제가 삼형제 키운다고 고생한다고 매일 저에게 천당 간다고 천국도 아니라 꼭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4: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 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